0: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 대관람차인데요.
1: 우와.
0: 겁도 없이 타보았답니다.
1: 예. 우와.
0: 그 높이가 무려 아파트 22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괜찮겠죠? 네,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1: 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 드넓은 바다와 제 앞에는 도심과 또 그 뒤에는 기세등등한 설악산까지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이 저한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와.
0: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항구도시 속초. 그리고 그 앞바다. 당연히 사람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주역, 동해를 누비는 어부입니다. 새벽 조업을 나갔던 어선 한 척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녀석들을 건져왔을까요? 깜짝 놀랄 정도의 수확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이건 대구인가요? 그리고 가자미고요.
2: 이런 걸 이제 홍가재미라 그래요. 홍가재미. 홍가재미라 그러고 용가재미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바다의 수심 같은 데서 가오라 그러면 이거는 바다 수심 깊은 데서 가오라 생각하시면 돼. 예. 굉장히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해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고 속초에서는 고국고기라 그래갖고 제사상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이게.
3: 여기서는 이제 이 대구 이런 건데, 이건 요새 대구탕으로도 유명하죠, 속초에서는. 이거는 이제 탕거리, 지리탕. 지리탕으로는 속초에서는 가장 해장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요새 이제 핫한 고기.
0: 이장복 선장님은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들 이렇게 직접 손질해서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4: 이렇게 문지른다.
2: 가재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마리 500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한 마리에 한 4천 원꼴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양이 없고 또 뭐 그만큼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전에는 이거 너무 많이 걸려갖고 처치를 못했었어. 그냥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속초가 그전에 가재미 식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식혜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는 가재미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식혜로 이제 막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는 이 그물 가재미 갖고 식혜도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지금은 베테랑 어부가 된 이창복 선장님. 그를 바다로 이끈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2: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이제 함경도 심포분이신데 여기 이제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셔갖고 뭐 뚜렷하게 피난 나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배 사업을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 노조는 뗏말하기래 목선.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이었는데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전부 다 어려울 때니까 어릴 때 막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이제 집에 내가 본 것도 또 배고 나도 뭐 배 타기 전에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경양식집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보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 본 게 그거고 또 만만한 게 또 배처럼 보여갖고 탔는데 만만하진 않더라고.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하여튼

0: 집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제 배에 며칠만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저 아 1년만 타고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다 됐으니까
1: 그렇게 시작된 어부의 삶 이 작은 배 한 척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 하나하나 풀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곁에 서 계신 이분 평생을 함께 해 오셨다는데요. 누구실까요?
0: 같이 있으신 지 벌써 거의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2: 우리가 부부같이 보여요?
0: 네?
2: 부부같이 보여요? 네? 아니 물어보려고 부부같이 보여요.
0: 보통 사람들이 다 보면 부부라 그래요.
1: 네,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입니다. 이창복 선장님의 누나입니다. 동생이 잡고 누나가 굽는 가자미입니다.
2: 그래, 노래하고 꺼져야지 맛있지. 이게 생물이어가지고 잘 부서지거든.
3: 그럼 몇 마리죠?
1: 누나가 가자미를 굽는 사이 선장님이 비장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2: 써도 되나?
0: 이쪽으로 오세요.
2: 저쪽으로 가보세요.
0: 이 물가재미가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1: 먼저 물가자미 몇 마리를 잘 손질합니다. 횟감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0: 이렇게 골뱅이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아침에 이제 그물이 올라오는 소라예요. 또 요런
1: 네, 물회 그 유명한 물회였습니다.
0: 그 전에 어민들이 이렇게 보면 좀 술을 대부분이 많이 드셨댔어. 많이 드셔갖고 항상 바다가 속이 막 좀 그거 좀 쓰리고 막 좀 속풀이 할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아 생선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렇게 싱싱한 생선 가지고 초장을 풀어서 그거 한번 마셔보자. 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가. 그래갖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어민들한테 대중화돼갖고 이게 물회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물회하고 오늘날 속초가 이제 물회의 유명한 지방 도시가 된 거죠.
1: 새콤하고 칼칼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물회 이것이 속초 물회입니다. 맛을 안 볼 수가 없지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저보다 앞섰더라고요.
4: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5: 너무 맛있어요.
4: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회가 그 정도예요?
5: 네.
4: 와.
6: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6: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아, 예.
6: 이제 뭐 하는 종이 왔다, 이거.
4: 예, 예, 예. 언니, 이리 오세요. 여기 경부 이런 거. 자. 가자미.
7: 가자미.
4: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요? 아, 아니, 방금 나가신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지금.
6: 아,
4: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 예, 예, 예, 예. 네. 와. 아, 직접 잡은 생선으로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 가자미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막 엄지척을 하고 가셨네요. 어떤 일단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근데 속초가 내어준 음식 가운데 아직 제가 물회는 안 먹어봤는데 그 물회가 어떤 맛일지 한번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1: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가자미 식혜고요 물회입니다.
4: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부터 먹어야 돼? 뭐부터 먹어야 돼?
0: 일단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요 부분이 탄 게 아니라 이 부추리 부분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 드셔도 돼요.
4: 예. 지금 이렇게 딱 드는데 오
0: 뼈는 이렇게 바르시고
4: 예. 어머.
0: 우리 젊은 시절 때 엄청나게 팬이었던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4: 저 그 어떤 칭찬도 안

0: 그다음에 물회잖아요.
1: 네. 이게 보면 돌뱅이 추가돼 갖고 시킨 거예요, 갖고.
0: 돌뱅이도 같이.
1: 예, 예, 예. 아침에 담은 돌뱅이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0: 이거 수저로 먹어야 맞는 거죠?
1: 아 예. 근데 숟가락이랑 같이.
0: 수저로 먹기에는 뭐가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나?
1: 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우와, 맛있어요.
0: 이게 돌뱅이에요?
1: 네.
0: 먹어볼게요. 와
1: 이거 좋아하시면 꿀이... 좋아하세요? 해?
0: 맛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0: 와 눈이 번쩍 뜨네. 제가요 나름 전국에 있는 물회를 다 맛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0: 물회의 생명은 싱싱함이죠. 이 선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남쪽에서는 된장 소스를
1: 아,
0: 많이 하는데 예. 여기는 비법이니까 안 알려주시겠죠?
1: 우리는 그렇게 큰 비법은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해먹는 게 물회거든요. 뭐 굳이 해먹을 뭐 비법 따지 그런 건 없어요.
0: 어떻게 근데 그 어부가 음식까지 이렇게 잘하죠?
1: 어, 저는 이제 남들 저는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전에는 오징어 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고 나가 조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밥해 주는 사람이 있대. 그걸 이제 하장이라 그래요.
0: 아.
1: 그래 거기서 이제 사람들 밥 해드리고 특히 이런 물회든지 뭐 조림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먹겠죠 사람들.
0: 네. 네.
1: 그런 데서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0: 진짜로.
1: 나름대로 이거 한번 식당을 한번 차려봤는데, 뭐, 그런 데를 먹히더라고.
0: 속초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가족의 평안함, 행복함, 그런 분들이 하는 음식 안에 이 맛이 깃들어 있는 거를 오늘 만났습니다. 속초에 변비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속초에 오셔서. 시원한 물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최고입니다.
2: 속초의 바다. 바다의 속초. 그런데 속초의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있는 거 아셨을까요? 네, 청초호인데요.
3: 허, 투명하다. 물이 엄청 맑아요.
2: 와. 원래는 바다였는데 밀려온 모래가 자연스레 둑을 이루어 이렇게 호수가 됐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석호입니다.
0: 여기서 끝나고는 세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가볼까요? 건식 황토길입니다.
2: 청초호 둘레길에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해봅니다.
0: 아, 촉촉하니까 좋네. 요 가운데가. 약간 건식은 지구랑 내가 붙어있다? 신발하고 절연했던 지구를 만난 것 같아요. 느낌이 신발만 벗었는데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2: 발바닥 촉감, 살짝 따끔하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0: 이렇게 하면
2: 황토 알갱이 밭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0: 우와! 이게 볼이 움직이니까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우와! 갯벌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아프면서 시원하고 약간 어머나 아 이거 좋아라 우와
2: 깨끗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 속초의 시간은 여유로웠습니다. 향기 또한 향긋하기 그저 없었고요.
0: 만천!

0: 왜냐하면 이 청초의 전설이 청룡하고 황룡이 몰래 만나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랑가를 불러봤습니다. 참 푸르고 푸르죠. 설악산 자락에 안긴 어느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고색창연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맛있고요. 새소리도 예쁩니다. 와, 이 아름다운 돌담길이 끝이 없습니다. 이 돌담 끝자락에는요, 저 멀리 아주 기세등등한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상도문 마을이라고 합니다.
1: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바닥에 꽃 좀 보세요. 세상에. 우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아, 세상에. 아니, 이거 선생님 공간이세요? 세상에. 이거 다, 이거 염색하신 거잖아요. 예. 감?
2: 예, 감물로 지금
1: 맞죠, 감물.
2: 예.
1: 세상에.
2: 이스카프 나도 이렇게.
1: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입고 계시는 것도. 세상에.
0: 네, 이곳은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천연 염색이 좋고 아름답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까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1: 우와, 저희 또 초래한 사람들은 한복 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게
3: 천연 염색하고 잘 어울려요. 잘,
1: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뭘 들었길래 이렇게 예뻐요?
3: 이거는 코치닐이라고 선인장 벌레가 암컷일 때 네. 예, 그 물을 갖고 있어요.
1: 선인장 벌레가요?
3: 예예. 예.
1: 이런 거. 와,
3: 코치, 사막에서 나는 선인장 벌레로
1: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예, 예.
2: 사막에서 얻는 재료래서 지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가예요.
3: 굉장히 양이 많아요.
0: 천연 염색하면 보통 식물성 재료잖아요. 그런데 벌레, 그것도 사막의 선인장 벌레가 염색 재료가 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자체의 색이 그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잖아요. 친밀감이 가요. 예, 색 자체가. 그리고 신기해요.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거의 흰색인데 염색물 묻혀놓으면 햇볕에서 저렇게 발색이 되잖아요. 색이 이렇게. 색이 신비롭죠. 야, 색이 너무 예쁘죠.
0: 이 색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연의 마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2: 근데 이게 물속에서 나오면은 연두색 같은 빛이 나와요. 꺼낼게요. 이렇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데 이제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청바지 보통 입는 거는 인디고. 그래갖고 인디고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청바지는 인디고고 중국에서 나는 건 청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쪽을 키워가지고 니람을 만들어요. 그 니람이라는 건 죽상태거든요.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0: 요거는 그냥 염료에 담궜다가 말리면 끝나는 것이 천연 염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2: 색이 이제 점점 바뀔 거고요. 한번
1: 흰색 옷에 아주 포인트로 잘. 어머머머나. 어머나.
2: 이거 저 엄청 많이 나가요.
1: 이거를. 네.
2: 예쁘죠?
1: 우와. 요 흰색으로 이렇게 더 맞춰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오, 근데 목이 시원해요.
2: 그죠?
1: 왜? 네.
0: 저도 천연 염색을 해봤는데요. 흰 천을 염료에 여러 번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정성스레 물들여 갔습니다.
1: 봐요.
0: 드디어 완성했는데요.
1: 야, 더 진해졌다. 권색 계통이 됐어 이제.
3: 요거랑 같이 한번 더 씻으세요.
1: 이건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3: 아니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0: 이제는 자연의 시간 바람에 맡겨둡니다.
1: 와, 예뻐 선생님. 정말 예뻐. 선생님 지하에 그냥 했더니 속초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상도문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만든 빛깔입니다. 그리고 문양인데 저한테는 이걸 작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도문이 만든 속초의 빛과 공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0: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숨결로 완성된 천연 염색.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빛깔과 깊은 색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도 천연 염색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겨운 돌담 사이 발길을 더 옮겨봅니다. 높지 않은 담과 고즈넉한 기와 겹 벚꽃 꽃잎 아늑하고도 따뜻했습니다.
1: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돌담 사이사이 좀 보세요. 예. 이 아래 돌이 형님들. 여기로 갈수록 점점 이 빛깔이 다르죠? 이제 보수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 기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다.
0: 눈길을 끄는 독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1: 나무 자란 집.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정면에 네 칸, 측면에 두 칸의 기역자 모양을 가진 이게 바로 한경도형 겹집이래요.
0: 구한말 유학자 오윤환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은 2007년 원형 그대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옛 선비의 퇴마루 위에 앉아 봅니다. 단아하고 형형했던 선비를 닮은 집에서 저만의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상도문 돌담 마을,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1: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이름하여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아, 여기 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다들 모여서
4: 마을 회관이에요, 마을 회관.
1: 그렇죠. 예. 네. 아이고 시원하고 네. 겁나 좋네요. 네. 이야, 냉장고가 두 개나
4: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시골집.
1: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네. 예. 안마기도 있고.
0: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때마침 마을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4: 젓가락.
1: 나무.
0: 저도 서툰 손길을 보탰습니다. 도토리 묵인데요. 양이 많아서 조심조심 꽤 애를 먹었습니다.
4: 밑에 거를 올리고 그렇지.
0: 시키는 대로 묵을 무쳐도 봤고요. 솜씨는 서툴렀지만 나름 정성은 다했습니다.
1: 상도문 도토리묵 배령했습니다.
5: 맡겨주세요.
1: 예, 제가 마치 제가 묻힌 것 마냥. 예. 자, 오늘 이 작품은 모두 다 어머님들의 작품이고 저는 들고만 왔습니다. 뽀야지.
5: 아유, 감사합니다.
6: 너무 애쓰셨어요.
1: 자, 우리
7: 술 잘 먹는 거 안다.
1: 상동은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5: 위하여.
1: 위하여. 어머니 그냥 쭉 드셔보라.
5: 어, 이거 너무 많아.
1: 괜찮아. 쭉 잡숴보라. 네.
0: 도토리묵과 막걸리의 조합, 이 맛 다들 아시죠?
1: 우리 상도문 마을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가?
7: 쟤는 대문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대문이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5: 문 열어놓고 사는 마을.
7: 독이 없어요.
1: 그러니까.
5: 그리고 저희 마을은 처음에 저희 있을 때 한 100호 된데 지금 200호가 넘었는데 네, 어디서 타동해서 들어와도 여기서 다 살지 다시 못 살고 나간 사람은 없거든요.
1: 근데 노래가 절로 나오네. 노래하고 있다.
7: 좀 뽑아주세요.
1: 갈까요? 네. 아리아리랑 그리그리랑 아라리가 나만 하면 재미없어.
5: 아유, 시작! 네.

0: 최고.
1: 지금은 교통과 관광과 어업의 중심이 된 동해안의 대표 도시 속초. 그 역사는 어떨까요? 속초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속초와 속초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937년 개항한 속초. 어업의 중심 항구로 꾸준히 발달해 왔는데요. 한때 오징어는 속초의 번성을 상징했죠.
2: 여기는 손꽁치어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보통 생선어가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꽁치를 잡으면 살아있는 걸 잡으니까 훨씬 더 싱싱하고 더 비싸거든요. 어떻게 잡냐면 꽁치는 1년 내내 속초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먼바다에 있다가 봄이 되면 산란철이 되면 연안으로 와요. 근데 속초 어민들은 그걸 어떻게 손으로 꽁치를 잡냐면 꽁치는 이제 풀이 바다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마선이라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이형에다가 풀을 섞어서 이렇게 이형을 해가지고 뜨면 그게 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얘네들이 풀인 줄 알고 서서 다 이렇게 알을 낳을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때 어부가 손으로 열 손가락을 확 집어 넣어가지고 오징어를 꽁치를 다 잡았어요.
1: 속초 시립박물관 안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2: 여기에 이제 황해도집, 황경도집,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 쌍채집 이렇게 다섯 채 한옥이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여권이면 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집들을 우리 남한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은 고향 집이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섯 채를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단순히 집의 외관만 재현한 것이 아니랍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속초. 피난민들이 실제로 살았던 집 구조와 생활 모습도 재현해 두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황해도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황해도서 왔는데 황해도서 이제 와가지고 피난 내려오는데 낮에는 시체 옆에서 숨어서 자고 그 죽은 척하고 자고 또 저 낮에는 저 남쪽으로 나무는 남쪽으로 보고 가지가 뻗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남쪽만 쳐다보고 저 피난을 왔다 하더라고요. 경상도까지. 그래 피난을 와가지고 경상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참 슬픈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또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정말 이런 냄비 쓰고 이런 양푼이 쓰고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
1: 전쟁의 광풍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악착같이 버텼고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오늘의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속초를 만들었겠지요. 이제 속초의 명물과 명소를 찾아가는데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4: 아, 이 갯배는 무동역으로 가는 거 맞아요. 6.25 동란으로 폐선이 됐었다가 수복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자, 저 건너가 아바이 마을입니다. 실향민 마을이라고 하는데 실향 1번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 아바이 마을을 한번 갯배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갯배라고 불리는 명물이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배도 아닌 것이, 뗏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바다를 건넙니다.
4: 아, 귀여워.
1: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직접 줄을 당겨 배를 움직인답니다. 저도 줄을 당겨봤는데요. 여럿이 당겨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0: 앞을 보고.
4: 죄송해요. 허리 안 펴서.
1: 속초 중앙시장 쪽에서 약 50m의 바다를 건너면 아바이 마을에 닿는데요.
4: 세상에, 이거 봐.
1: 아바이는 함경도 말로 나이 많은 남자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죠.
4: 여기가 아바이 마을. 네, 아바이 마을이 6.25 때 함경도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정착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식당들도 함경도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1: 속초 아바이 마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4: 와, 간판에서부터 함경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아바이 마을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속초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아바이 순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바이 마을을 찾아와 봤습니다. 함경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발걸음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5: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영화에서.
4: 아, 네. 그러셨어요?
5: 네, 봤죠. 서편제.
4: 어머님이세요?
5: 예, 네, 제 엄마.
4: 그리고 따님이시고. 네. 아,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고.
5: 네, 함경남도 심포.
4: 심포에서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실제로. 남쪽에 오셔서 가족을 다 만드신 건가요?
5: 그렇죠. 아, 어디 엄마는 21살의 아가씨로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처녀들 붙잡아 간다 그래갖고 잠깐 갔다 오라 그래갖고
4: 피해느라고.
5: 네, 외삼촌 따라 나왔다가 더 이상 못 가신 거지.
4: 아이고.
1: 그렇습니다. 잠시만 다녀오면 될 줄 알았던 피난길.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갈 줄 몰랐죠. 앳된 처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귀한 손맛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고향 음식 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그 음식, 함경도식 순대입니다.
5: 일반 순대는 이제 당면만 들어가거든요. 서울 순대라 그래갖고, 그리고 창도 또 소창이고. 근데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에 대창에다가 뭐 잡살, 당면, 야채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순대하고 맛은 전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히 여기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와도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평상시에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순대. 예전에는 돼지가 이제 많이 이제 가정집에서 선호했던 것 같아요. 소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엄마가 이제 돼지 잡아갖고 막 이렇게 수육처럼도 해주고 이렇게 순대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계속 이걸로 이어서 하신 거죠.
1: 막막했던 피난 시절, 아바이 마을에 터를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아바이 순대와 함께 명맥을 이어온 또 하나의 함경도 음식이 있는데요. 재료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갖가지 채소들과 잘 섞어줍니다. 이 재료를 다시 오징어 몸통 안에 넣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일반 순대와 같습니다. 오징어 안에 오징어를 넣는 음식. 이것이 그 유명한 아바이 마을의 오징어 순대입니다.
5: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음식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웰빙이 소화되고 해도 그래도 옛날 이제 해 먹던 거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라고 해갖고 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특별하게 뭐 더 좋은 거 있다 해도 그냥 맛이 또 틀려지니까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지킬 것은 지키며 이어온 오징어 순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5: 여기
1: 드디어 그 순간입니다. 순대.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5: 자,

0: 이게 아바이고 이게 네. 오징어 순대고
1: 요거는 함흥냉면에 올라가는 명태 무침이에요.
0: 명태. 네. 이게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1: 네, 그대로죠. 예. 예.
0: 한번 일단
1: 한번 드셔보세요.
0: 뭐부터 먹을까요?
1: 이제 일반 순대는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데 아바이 순대는 요 깻잎 한 장하고.
0: 오. 네. 그래요?
1: 예. 네. 그렇게 드시면.
0: 아 원래 이게 함경도 이렇게 먹어요?
1: 네,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요 네. 이제 아바이 하나하고 요 명태.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드셨어요?
1: 네.
0: 오.
1: 드셔보세요. 일반 순대와는 맛이 좀 틀릴 거예요.
0: 그 당시에 주먹밥?
1: 네, 그런 식이죠. 네.
0: 배가 부르겠어요.
1: 네, 식사 대용으로 이제 드셨던 거니까.
0: 네. 맛있어요.
1: 맛있죠. 오징어 순대도 맛있어요.
0: 먹어볼게요.
1: 네. 좀 뜨거울 거예요.
0: 오징어 몸통 안에다가 네. 그 당시 오징어가 정말 많았잖아요.
1: 그렇죠.
0: 강원도 쪽에.
1: 네. 특히 속초는 또 오징어가 많았어요.
0: 그러니까.
1: 예전에. 아, 가 있어요. 이거 같이 해갖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것도 올려서.
0: 이건 또 다른 면이에요.
1: 네, 틀려요. 맛이 있어요.
0: 아니, 근데 고향을 이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와서 고향의 맛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아까도 낮에 오셨던 분이 이제 함경남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된 것 같더라고. 오셔가지고 아까 가자미 식혜 드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0: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 맛을 친정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죠. 항상 딸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머님이 얼마나 그 음식에 그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먹어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져요.
1: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보고는 뭐 고향이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이제 항상 못 가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고 나니까 가족이 헤어져서 어조시 살아 계시는데 불과 그렇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계시는데도 평생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그리움은 너무 사무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식을 끊어지지 않게 많은 이들이 그리움으로 찾아올 수 있게 아바이 마을에서 준비하는 따님의 마음까지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 아바이 마을에서 만난 실향민 음식.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그립고도 간절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육지를 향한 갈망일까요? 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의 몸짓일까요? 동해가 품은 시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 어느 정자를 찾았습니다. 풍광보다 소리가 먼저 다가오는 곳. 파도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연금대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거문고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데요. 언젠가는 이 바다의 가락에 맞춰 소리 한 자락 해봐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의 합창과 바닷소리, 감탄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속초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품은 속초, 바다보다 더 넓어질 저를 기대하면서 속초 여행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간데 없는 바다를 품은 속초. 그만큼 넓고 속 깊은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속초분들의 이 넉넉한 미소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오늘은 떡보니 흑옷입은 온데 간데였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0: Shake it!
1: 우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Thank you.

0: 기상탄장 미아 보내준다면서? 좋겠다.
1: 축하한다니야. 축하한다니야.

0: 누가 손가락 장난질 하라고 그랬어? 온몸으로 타야지. 손가락만 꼼지락거린다고 음이 나와? 줄이 이 모양으로 느슨해서 무슨 음이 나겠니?
1: 선생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0: 내 손을 한번 만져봐.
1: 돌 같아요.

0: 힘들어. 요즘 애들은 기교만 늘어가지고.
1: 좀 앉아. 서 있는 게 편해요.
0: 유학 문제 때문에 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더라. 줄리아드에 무슨 국악과가 있다고 유학이냐고 고개를 내졌는데.
1: 약속은 지켜야죠.
0: 따졌지. 대상 수상자는 줄리아드 음대에 유학 보내준다고 했지. 서양음악은 되고 국악은 안 된다고 했느냐고. 일이 딱하게 됐어. 줄리아드에 국악과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무희 네가 가야금 대신 피아노나 플루트로 전공을 바꿀 순 없지 않니?
1: 이런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동서음악의 비교 연구라든가.
0: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가야금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 최고야. 미국 유학 안 가도. 미국 가서 설사 박사 받아오면 뭐하니? 이론에 매달리면 연주가는 끝나. 손길만 무뎌지지.
1: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0: 잠깐만. 민족상 사무처에서 상금 받아가라고 연락 왔더라. 가서 받아. 기집애 성깔은.

0: 가시죠.
1: 야, 10분만 더 가자.
0: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야, 조심 마시라. 야, 가자. 야, 자네 수고했다.
0: 응. 박 선배가 보고 싶대. 너 좀 오래.
3: 갈 거야, 오늘.
0: 유학 대신 상금 받기로 했다면서? 잘 됐다, 야. 미국 가서 뭐 하냐?
3: 아, 동석 씨, 나 좀 봐.
4: 야, 동석아, 너 벌써 뭐야?
1: 언제 안턴 될 거야?
3: 우이동 갈 거지?
0: 왜?
3: 오빠 보고 집에 좀 들어오라 그랬죠.
1: 내 말 듣니, 무영이 형이?
3: 전화기만 해. 오늘도 안 들어오면 엄마가 찾아 나설지 모른다고.
1: 알았어.
3: 수고해.
1: 나.
5: 홍윤아.
0: 점심이랑 같이 먹자.
3: 난
0: 먹기 싫어도 같이 먹자.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경연대회 뒷소식 못 들었지? 연주 도중에 네 갈감줄 끊어진 거. 그것 때문에 서양음악 심사위원들이 기가 팍 죽었대. 줄 하나 없이 다른 줄로 옮겨서 악보대로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모두 혀를 내둘렀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국악에서 대상이 나온 거래. 박 교수는 지가 우겨서 대상 냈다고 생색내지. 사실은 장려상 감도 못 되는데 네 엄마 얼굴 봐서 박 교수가 널 밀었다고 한 교수도 떠들고 다니더라. 참 웃기는 부부야. 솔직하게 말해줄까?
3: 뭘?
0: 민족음악상 대상 탄 거?
3: 그 얘긴 그만해.
0: 그날 네 연주는 형편없었어. 이 소리가 아니더라. 넌 가야금 소리가 아니라 비명 소리였어. 인정하지 너도?
3: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0: 한 교수는 네 엄마 지자지만 가짜야. 흉내밖에 못 내. 진짜는 너야. 네 엄마 죽으면 너밖에 가야금 찬조 입을 사람이 없어. 네가 그만두면 가야금 찬조는 대가 끊겨.
3: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0: 사명감을 느껴야지. 지금 네 얼굴

0: 처럼 이쁘지가 않아. 달라졌어.
1: 그래서
0: 부각인으로서 금지를 받고 살아.
1: 귀엽게 둘게 이 친구.
2: 남은 반평생 어느 곳에다 뜻을 두리 아무렴 그렇지.

0: 유한지로 가봐요.
1: 아니, 무슨 일이에요?
0: 저기 유한지에 놀러 온 분양비들이 네. 욕쟁이 할머니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야.
1: 어? 아까 어머니 점심 드시고 경마당 나가셨는데?
0: 저기 피까지 흘리신대요. 빨리 가봐.
1: 피야? 어머. 멋있어.

0: 어떻게 모르겠어요.
1: 내벌이라는 게.
0: 아유, 왜 이러세요, 언니?
1: 들어주는 귀가 없는데, 이거는 어느 짝에 쓸 거이냐. 뭐?

있어 내 소리를 들어줄 것이오.

수변 석상 자사오동 석상금. 물가에 돌틈에 끼어 자라다가 더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은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이에요. 연산군 때 정승 이휘천의 시가 뒷판에 가득히 적혀 있고 머리에는

0: 잘 가르쳤구만.
1: 겨우 소리꼴이나 집혀가는 중인 거려 영감님.
0: 그 가야금이 일개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은 탐나느냐? 네 애미 말고는 음을 허해본 적이 없느니라.
1: 과분한 칭찬이소요.
0: 사시가닥에 가늘은 명주실로 꼬운 줄은 벽어동이 아니면 그 음을 허하지 않느니라. 또한 깊은 산 중에서 자란 벽어동은 순 명주실이 아니면 울지 않느니라. 네 어미는 그 양성을 모두 잘 다스렸지. 그 가야금은 네 애미를 주었어야 옳다마는 무슨 인생의 옹이가 그리 깊이 박혔는지. 네 애미는 가끔 소리가 탁해서 그게 흠이거든. 왔느냐? 지난달엔 왜 오지 않았느냐? 어디 오랜만에 네 소리를 들어보자. 왜 시작을 안느냐?
2: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0: 소리부터 들어오고.
2: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0: 왜? 흥이 나질 않는 모양이구나.
2: 그런 게 아니라.
0: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네 소리는 다음 달에 듣겠구나.

0: 잘 됐고 갑니다.
1: 얘 봐. 문 열리는 소리가 난 지 언젠데 그러고 서 있니?
2: 언니, 방금 어떤 스님이 나가시던데?
1: 정법 스님? 그 스님 참 괴짜야.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단서 배우러 오는데 걸핏하면 그냥 앉았다 돌아가 버려. 잘 듣고 갑니다 하면서.
2: 좋지, 뭘 그래요. 그래도 레슨비는 꼬박꼬박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1: 레슨비? 그러고 보니 그 스님 이달치 레슨비 안 내고 갔네. 다음 달에 받지. 잠깐 들어와.

0: 인사드려. 성상그룹 김회장님이셔.
1: 안녕하세요.
0: 얘는 우리 풍류반 가야근 선생이에요. 이름은 이무희고요.
2: 반갑소.
0: 민족상 대상 따는 실력가예요. 이런 데서 풋내기들 가르치긴 재주가 아깝죠.
2: 언제 그 가야금 가락을 한번 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1: 아니에요. 언니가 개인적으로.
0: 이런 깍쟁이 얌전 빼긴.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빼놓고 자기가 최고라고 오만을 떨지만.
2: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0: 죽사 이금하 선생님이에요. 가야금 산조의 대가시죠. 그보다 더 높아요, 무희는. 그분의 딸이에요.
2: 아이고, 이거 굉장하신 분을 만나 뵙군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가야금이라.

0: 잘래?
1: 아까 그분도 언니한테 단소 배우러 다녀?
0: 단소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와. 내 단소를 들으면서 사분절 치는 거지. 그래야 제맛이 난다나?
1: 그럼 그건 레슨비가 아니라 감상료네?
0: 감상료? 그거 재밌네.
1: 혹시 그 영감님 언니 감상하러 오는 거 아니야?
0: 이해봐. 별농담 다 하네. 저녁 사줄까?
1: 그런 돈은 왜 받아요? 그냥 한가락 들려줬으면 됐지. 풍류반사님이 그렇게 궁해요?
0: 궁하든 말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20년이나 연마의 소리를 공짜로 들려주리?
1: 언니, 예술의 대가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서 그래.
0: 그 사람은 내 단순 소리에서 얻는 즐거움이 10만 원치라고 생각하니까 10만 원을 준 거겠지. 만일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즐거움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 빚어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좋을까? 서로 손해 아니야?
1: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식이네? 언니도 참.
0: 그 사람 언젠간 내 단순 소리 없이는 정말 사분절 칠 수 없게 될 거야. 마약처럼 인이 박히는 거지. 그때 난 내 값을 부를 거야.
1: 언니 값이 얼만데?
0: 얘가 정말 왜 이래?
1: 내가 어떤데?
0: 사나워졌다, 무희너? 무슨 일 있니? 유학 못 가게 돼서?
1: 왜 나 보자 그랬어?
0: 너한테 일거리 주려고. 찬우가 말 안 하든?
1: 들었어.
0: 부잣집 도련님들하고 외국 대사관 자녀분들하고 어울리는 파티야. 연주비도 나올 거고 구경거리도 되고.
1: 언니.
2: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이문희 씨.
3: 아유, 저 대상 받으니 얼굴 보기 힘들어요.
0: 우리끼리 차 마실 거예요?
3: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주 좀 봐요.
1: 저 사람 아직 나와?
0: 차 선생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는 걸 어떡하니? 민요반 선생도 부족하고.
1: 저 사람은 그냥 웃는 법이 없어. 꾸며서 웃어 항상.
0: 별거 다 트집이네. 내일 약속이나 꼭 지켜.
4: 조리 잘하세요, 할머니.
5: 아유,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네.
6: 갑시다. 아유, 가자. 할머니 조리 잘하세요.
7: 아유, 그럼 이게 잘한드냐? 아유, 그럼 문이 다 터졌어?
4: 아, 욕쟁이 할머니가 네. 가야금 들고 유원지 놀러 갔는데 불량비들하고 시비가 붙었대요.
7: 에? 그놈들 사람 잘못 봤지. 아니, 누군지 알고 시비를 붙어? 에?
4: 맞았나 봐요. 에? 어디 뼈나 안 분질러졌는지 모르겠어.
7: 아, 쯔? 욕쟁이 할머니가 당했단 말이요?
4: 그렇다니깐요.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
8: 언니 정신 좀 나세요.
7: 아이고, 아이고 참. 자,
8: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세요. 왜 언니?
9: 아유, 담배 좀 놔라.
8: 예. 여기 있어요, 언니.

0: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복스라 고만 좀 먹어라.
0: 아이고 우야.
2: 엄마!
0: 큰일 났어. 너네 엄마가 저기 유원지 올라갔다가 불량맨들이 막 매화 잡고 핏두다리가 지금
2: 엄마! 우리 누나 할 말이 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 아가씨 들어오세요.
4: 엄마 많이 다쳤어?
3: 온몸에 멍청이에요. 자 들어가 보세요.
4: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3: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자 들어가 보세요 얼른.

0: 갑자기요? 엄마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유원지 못 하러 갔어요. 술 마시고 놀러 온 사람들이 엄마 가야금 소리 듣고 싶대요.
1: 시끄러. 뭘 안다고 니 년이.
2: 아가씨.
3: 돈 오빠 다 됐어. 밥 한 수 또 올 거야 아가씨.
1: 어딜 또 나가냐. 오리판 구판 쫓아댕기더니 애미 말에 중둥머리 자르는 버릇만 배웠구나. 자고로 광대란 제 신명에 못 이겨서 나선 게 광대요. 신명이 없으면 엽전을 소크리째 퍼다줘도 내빼는 게 광대란 게. 요즘 사람들은 풍류를 몰라.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가본졌다. 어디 참하게 앉아 시저울 풀 누각이 있나. 사지가 눅시너더러 허튼 춤을 한바탕 질타하게 출 때가 있나.
0: 엄마도 참 옛날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만 탈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어요.
1: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매한가지다. 아, 악기만 만진다고 다 예술가가 아니란 말이여. 이제 다 틀렸어. 몸땡이만 흔들어대는 난세지엄이 판을 치는 지랄 같은 세상이란 말이여.
2: 아가씨! 아가씨!
4: 아하.

0: 오빠 일에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오빠 짐까지 지고 싶진 않아.
1: 너 상 탓하면서?
0: 새언니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엄마 시은 들려고 시집온 거 아니잖아.
1: 너 저녁은 먹었니?
0: 나도 오빠도 버리면 새언니 혼자 엄마 남은 인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거 새언니 몫이 아니잖아. 엄마 또 시작했어. 몇 달 전부터 경로당하고 양로원 돌아다녔대. 새언니만 알고 있었어. 거기서도 엄마 찾아오는 걸 시집내니까 요즘은 유원지 찾아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대. 오늘 낮엔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배까지 맞았나 봐. 새언니가 집까지 업고 왔대. 오빠하고 나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
1: 야, 넌 엄마를 몰라. 가까이 가지 마. 엄마 인생.
0: 끝나고 나와. 여기서 기다릴 거야.
2: 뭘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3: 어차피 버릴 건데 뭐.
2: 근데 무영이 형은?
3: 늦기 전에 가봐요.
2: 무영이 형! 형님!
4: 나만 들어가려는데 가자.

0: 엄마, 지금 나가시려고요, 아가씨?
1: 네. 아침 짬 뜨겠는데 좀 드시고 나가세요. 아침 첫 시간에 강의가 있어요.
0: 오빠가 전이랑 갈비 좀 잔뜩 보냈잖아요. 좀 들고 나가세요.
1: 엄마는 좀 어떠세요?
0: 밤새 끙끙 앓으셨어요.
1: 살아나셨네요.
2: 네 오래비는 왜 안 들어온디야? 너무 집 멀쩡한 처녀 데려다 놓고 생 과부 만들 참이랴? 한양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장단 맞춰주는 재미로 산디요?
1: 그렇게 번 돈으로 10년 넘게 우리 식구 먹고 살았어요.
2: 장어다. 그런 게 광대치고 남사당패는 다른겨. 광대에도 급수가 여럿 있는 거이고 고름배를 남색질로 때우던

0: 사당패와는 일체 상종을 아니었다.
1: 기생에도 급수가 있나요?
2: 네 애미가 인물 파는 화초기생이냐? 애미는 얘기여. 예수로 파는 기생이다 이 말이오. 애미 얼굴 처음 보냐? 누굴 노려보고 서 있는겨? 2년이 대학교장 댕긴 게 누구 덕인겨? 가야금인겨? 신문에 방송하고 댕겨라.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라고. 가야금이 우리를 반대겨주는겨?
3: 아가씨, 아가씨?
1: 아가씨, 알았어요. 앞으로 말 듣고 안 할게요.
2: 나는 죽을 면목도 없구만. 쟁이는 너나 없이 씨를 남기지 않으면 죽어도 옳은 귀신이 못 되는 법인데, 우리 선사님 가야꼬가 인역대에서 끊기게 생겼은 게

0: 민족음악상 생기고 나서 국악부문에서 대상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아, 물론 무희의 실력이 뛰어난 점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국악계에서도 결사적으로 무희를 민 거는 인정해야 돼. 한국인이 우리의 음악보다 서양음악에 주눅이 들어서 국악을 천시하는 풍조도 고쳐야겠고, 차제에 우리의 음악,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혼을 되찾아보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1: 그만하세요 여보, 무슨 말씀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0: 앞으로 무희의 책임이 막중해요. 그 나이에 가야금의 1인자가 됐으니. 또 어머니 죽사 선생의 후광도 컸고.
1: 참, 죽사 선생님 인간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좀 돼가요?
0: 그 문화재 위원들이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모두 먹통들이 되어나서 말이요,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게요. 뭐 결국은 될 것이고. 아 참, 죽사 선생님 건강하시지?
2: 네.
0: 그래,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할 텐데. 아, 이 상금 말인데.
1: 당신은 읽으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0: 그러지. 파이팅 하는 거야, 이무희. 알았지?
1: 300만 원이야. 이 돈이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충분하잖아? 잘 생각해봐. 국악하는 사람이 주리아드 음대에 유학 간다는 것도 우습잖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 이해가 안 되면 상금 돌려주고. 이것도 과장님이 싸움 끝에 얻어내신 거야. 돌려줘?
2: 한마디만 할게요.
1: 해봐.
2: 대학에 국악과 생긴 이유가 북치고 장구치고 가야금 타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아니더라도 그건 배울 수 있어요.
1: 말이 왜 그래?
2: 이론이 약하니까 국악이 천시받는다고 생각해요. 학문으로서의 국악이...
1: 무희야, 너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악인 모두가 피눈물 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2: 죄송해요. 감사했으겠어요.
1: 이무희!
3: 아저씨, 어디 그래가지고 밥 좀 먹고 사시겠어요?
4: 아이고 참 힘드네 그래. 그자 다시 한번 네, 해봐요.
3: 정성 판서 자제로.
4: 정성 판서 자제로.
5: 뭐 하시는 거예요?
4: 네, 아 그저 창타령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아이고 잘 안 되네요.
5: 그건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4: 아이 뭘 하긴요. 이 사람을 불러 모아야 내도도 팔고 할 거 아닙니까?
5: 저... 그만하세요. 어머니 말씀 끝났나요?
6: 춘향 형상.

0: 참 세상에 소리만큼 좋은 게 있으려고. 목이 다 나쁜 사람이 악기를 만지는 법이다. 이 나이에 소리 목에는 털이 나는 만은 내 목은 요상하게도 여적 젊은 년 소리가 난단게. 아가,
1: 네?
0: 소리 한 차리 해봐라. 아휴, 봐.

보리란 심리 밖에서 찾아오는 벗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해야 해요. 맑고 진 소리를 내야 벗이 질을 잃지 않는 법이요. 소리나 북이나 우리 예술은 득음이 어려워.

돌을 잇는가.

0: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악기랑 옷이랑 갖고 왔어. 사라진 줄 알았잖아.
1: 어디로?
0: 뭐라고?
1: 내가 어디로 사라져? 사라질 것도 없는데.
0: 아이고 아이고 안 됐다.
1: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마법에 걸려서.
0: 병이야. 자꾸 그러는 것도.
2: 예. 아유 어서.
0: 허황된 꿈은 꾸지 말고 살자. 모두 널 부러워하는데 왜 자꾸만 도망치려 그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네 재주가 아까워.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 엄마 딸이야. 그게 어디 가니?

아이고, 사업은 잘 되시고,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예.

0: 깔고 우리 차례야. 왜 그래?
1: 이건 연주회가 아니잖아.
0: 따지지 말고. 저들이 돈질을 하든 개뽕을 잡든 우리 상관할 거 없어. 연주해주고 연주회만 받으면 그만이야. 온몸에 바늘을 꽂아놓은 사람 같다 너. 널 건드리는 사람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1: 싫어. 난 싫어.
2: 안녕하세요. 이무희 씨 맞죠?
1: 네.
2: 오늘 밤 무희 씨의 연주를 듣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 맞습니까?
0: 얼른 준비해라 무희야.
2: 얼마 전에 상 타셨죠?
1: 오늘 모임의 책임자세요?
2: 책임자는 바로 저기 저 친구입니다. 부를까요?
1: 됐어요.
2: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과 가야금을 생각하는 건 바로 저니까.
1: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2: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1: 어느 쪽이죠?
2: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실례했습니다.
3: 조용해. 응? 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고생 많지?
4: 준비하는 거 있어요. 아. 원래 새로운 파트.
3: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자, 드세요.
5: 드세요.
3: 들어요.
5: 자, 많이 들어요.
3: 야, 들고 와. 아니, 이거 어떻게 됐어? 자, 마시고, 자. 건배. 자, 오늘 밤 말이야. 뭐 하게 하는 거야?
6: 아,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과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 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체이킨
1: 우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젊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170곡의 국악창작곡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역대 수상자 중에 세 팀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 실험과 도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음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7년 제1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수상했고요.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국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불세출의 무대 만나보시죠.

0: 2007 국악창작곡 개발 제1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풍류도시로 아리랑상을 수상한 불새출의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출의 배정찬 대표님과 아쟁 연주자 박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풍류도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감미롭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되게 감미롭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후반 넘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선에서 같이 함께 또 만나는 어떤 그 완결성까지 해서 그때 당시의 음악이 왜 1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제가 동시에 함께 들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작가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등하셨던 분들이 난감한애를 부르셨던 프로젝트라기라 팀이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 그렇구나 정말 난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혹시? 욕심이 났을 텐데 분명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네. 프로젝트 락 선배님께서 하시는 난감한 애를 듣고 있었는데 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0: 진짜요?
1: 네. 1등은 저 팀에서 할 것 같고 네. 2등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죠.
0: 정말이죠?
1: 정말이죠.
0: 사실 이제 불새출 팀이 2007년도에 그러면 창단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과 끝을 지금 어찌 보면 또 현재 진행형처럼 달리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어떤 불화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2: 너무 많았습니다.
0: 많으셨어요?
2: 저희가 20년을 이게 길게 해올 수 있던 이유가 네. 싸움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애들이 다 착해요. 네. 착한 애들인데 네. 연습만 시작하면 싸워요. 음악적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0: 엄청 개인적인 기량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이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음악적으로 타협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2: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마디도 못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싸웠고요. 네. 근데 또 착하다 보니까 네. 금방 풀려요.
0: 서로
2: 또 바로 풀리고 또 그러니까, 싸워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화해를 잘 하다 보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예요.
0: 네네.
2: 쟤는 저걸 싫어하지, 얘는 이걸 좋아하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싸움이 없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팀의 장수의 비결은 뒤끝이 없이 싸우더라도 앞에서 싸우고 딱 끝내는 거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국악창작팀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팀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 이 팀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을 또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1: 저희 팀 경험으로 봤을 때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팀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0: 색깔.
1: 저희가 20년 동안 팀 생활하면서 네. 많은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0: 네.
1: 그때마다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저희 색깔 지키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네. 성실하게 봐주시고 네. 알아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성실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네네. 또 어떠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또 있으실까요? 혹시?
2: 일단 버텨라입니다.
0: 버텨라.
2: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0: 네.
2: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세 배 더 열심히 해라.
0: 네.
2: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0: 맞아요. 진짜로 버티는 게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달려왔는데 혹시 그 뭐 다음 20년을 또 향해서 어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불새출.
2: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0: 와,
2: 불새출 후원회 불납이라는 네. 후원단체가 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네. 기념 음원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2: 저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네.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은 자락이라고 돼서 네. 사라져가는 토속민요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0: 네.
2: 2탄은 이제 동해안 오곡굿을 갖고 밤절하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0: 저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요. 한곡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한곡더 청해도 될까요?
1: 네, 릴릴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시리즈 1탄
0: 네.
1: 자락에서 나왔던 토속민요
0: 네.
1: 릴릴이라는 노래를 갖고 만든 곡인데요.
0: 네.
1: 저 이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래요.
0: 네.
1: 그래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갖고 그 멜로디를 확장시켜서 좀 풍성한 기악곡으로 만든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0: 혹시 그러면 뭐 노래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1: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0: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릴릴릴릴리 니나나 니가 났어 아니 돌고선 무엇하며 아니 춤추진 못하겠구나.
0: 아,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세출의 닐리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음악, 우리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발상, 그리고 과감한 무대,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구이임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네,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입니다. 구이임의 구민지, 이채연, 임정환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와,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0: 괜찮나요?
1: 네, 너무 멋져요. 네. 아,
2: 감사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팀명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성을 따서 만든 팀이 구이임이더라고요.
3: 네, 맞아요.
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저희가 팀명을 만들 때 어떠한 네. 단어로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에 저희의 음악이 좀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의미한 팀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팀원들의 성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저는 그래서 그 성을 앞에 따길래 되게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되게 간단하게 되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구임이라는 특임이 되게 뭔가 뇌리에 남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아, 근데 사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또 대회를 두 번 도전해서
3: 네, 두 번째
0: 거머쥔 상이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나 비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네. 이제 또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생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0: 네, 와, 근데 한 번 도전하기 힘든 그 대회를 두 번씩이나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도전 욕구가 없으면 또 그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나가서 대상을 거머쥔 거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3: 네, 맞아요. 사실 뭔가 1등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되게 한 곡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정성스러운 곡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험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실험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면은 저희가 되게 예민한 소리들과 네.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구현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회다.
0: 그래서 무대 위에 그 변기를 놓았다면서요?
4: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네. 젊은 국악 단장 평론가 초이스라는 무대에서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무대를 올렸는데 거기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꾸며봤는데 이제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0: 민지 씨가 변기를 했다는 말이 너무
4: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침구류로 이렇게 여기는 베란다. 각자가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들.
0: 민지 씨 미안하지만 변기가 가장 편하세요?
3: 아, 뭐랄까 이제 그 버드른이라는 시조를 보면은 네. 짜내느니 나의 시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름 나의 이제 은밀한 밖에선 잘 표출하지 않는 시름 같은 거를 편안하게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옛날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가장 은밀

0: 치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즈데어 퍼드른을 경기통에 대고 불렀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각자가 통통 튀는 약간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딱 아지트에 왔을 때 사실 조금 이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를 꾸며놓기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 아지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2: 근데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 친구 성공하겠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아지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또 구이임에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아까 앞서서 민지 씨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특별히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 삶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해봤다가 뭐 화성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해봤다가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이 분명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음악의 결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음악 세계 안에서는 사실 국악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음악의 이런 점은 꼭 지키고 싶다. 구인만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3: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키는 것도 음악적인 뭔가 구성 요소로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 네. 근데 저희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 자체에서 국악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음악적인 어법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뭐 구전심수처럼 네. 저희끼리 직접 저희가 편곡을 하고 이걸 네. 붙여보고 떼보고 어떤지 이렇게 국악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생각도 멋있네요. 야, 그리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구이임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매력이 진짜 음악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저희 2집 준비하고 있죠.
3: 아, 네. 저희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올해 하반기에 내려고 이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뭐 그중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뭐 힌트라든지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아요.
3: 이 토크 뒤에 네.
0: 두 번째 곡이 바로
1: 아, 정말요?
0: 네.
1: 아,
3: 신곡을 그럼, 여기서.
1: 그럼 빨리 만나 봐야겠네. 그 곡이 좀 가장 신나는 곡일까요?
0: 네 맞습니다. 좀 정가하면 되게 단아하고 잔잔한 곡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그럼 그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구이임의 불화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세 번째 게스트는요, 지난해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연희와 밴드로 구성된 연희 밴드로서 독창적이고 또 흥겨운 무대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오름세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독보적인 연희밴드 오름새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진짜 이 무대가 열기가 가득한데 오름새 다섯 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무대 너무너무 진짜 뜨겁게 열띠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름새 팀원분들 각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새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송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서주원입니다.
5: 베이스 치는 이수민입니다.
6: 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0: 네, 다섯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5: 맞습니다.
0: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지난해 대상을 또 수상하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2: 요번에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20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저희는 1등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고. 네, 그래서
0: 욕심이 과하네. 아니 뭐야, 1등을 어쨌든 하긴 했잖아.
2: 저희가 대통령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하필 또 이제 작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대통령상이 생겨서.
2: 맞습니다.
0: 아,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
2: 너무 아쉬워. 올해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4: 잘하는 거야.
0: 진짜 욕심이 많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오름새 리더분이시잖아요. 사실 송창현 씨가
2: 네.
0: 어떻게 이 팀을 또 꾸리게 되셨습니까?
2: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야망보입니다.
0: 그래서 보이더라고 무대에서 그 야망이.
2: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또 이게 부족하지만 또 연희와 노래를 결합해 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예, 오름새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좀 팀원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요?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1: 리더 짱! 진짜.
0: 뭔가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5: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을 접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5: 제가 아무래도 네.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이지만 국악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는 국악은 그 이희문 선생님이
0: 그렇죠.
5: 싱싱 활동을 하셨던 그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를 보면서 네. 아, 국악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고 네. 딱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국악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됐어요.

0: 돼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1: 네.
0: 국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럼 이제 국악을 어쨌든 같이 함께 하면서 이 국악에 대한 음악도 들으시면서
0: 맞습니다.
1: 우리 국악에 대한 깊이에 빠져들고 있는 중인 거죠.
0: 깊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1: 지금 송창현 씨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멤버를 꾸리긴 했지만 또 국악을 잘 모르지만서도 우리 국악의 길로 같이 함께 인도해주는 아주 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칭찬합니다.
2: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의 무대가 사실 정말 다채롭기도 하면서 송창현 씨가 같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지금도 보시다시피
1: 네.
2: 땀을 저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긴 한데 이제
1: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예.
2: 멤버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고 있죠, 다.
3: 당연히 알고 있죠.
0: 그럼.
1: 뭔가
0: 저만 나쁜
1: 송창현
0: 사람이 된
1: 것
0: 같아요.
1: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표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름세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포부도 정말 클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저희 오름세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정말 대중적인 국악 밴드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나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조금 많이 타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는 그런 국악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멋집니다. 음악 한곡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단가에서 영감을 받은 광대가입니다. 오름세만의 광대란 어떤 것일까를 해석하는 곡인데요. 오름세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하이시고.
1: 네.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단가가 바로 광대가입니다. 오름세의 광대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오름세의 광대가 만나보시죠.
4: 가려 천지 우리 행각! 광대 행세죠 옳지!
5: 네.
4: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거나

이른님 물태생이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부르너 셋째는 서리 구성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여름이라는 게 쉬운 줄 아니 천가지 얼굴 한가지 색깔 웃게 했다 울게 했다 이게 바로 광대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 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역대 수상팀을 만나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불세출과 실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구이임,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오름세까지 이분들의 음악이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음악이자 이 시대의 한국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는요, 또 어떤 음악들과 스타들이 탄생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창작이 오늘의 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이 미래의 고전이 되길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거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무두쇠가 온다. 저 무두쇠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둔아의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은 요즘은 따스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선물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악한마당에서는 다채로운 악기의 선율로 싱그러운 기운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봄날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앞날이나 행복을 봄과 비유하곤 하는데요.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꽃과 또 새싹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고운 빛깔로 곳곳을 수놓은 꽃들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이 꽃들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언덕에 버드나무, 사람 맞으며 춤을 추고 숲속의 꾀꼬리는 길손에 화답하여 노래하네. 비 계자 산은 활기 띈 모습이요. 바람 따뜻하니 풀들은 싹 돋으려 하는구나.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의 한시에 그려진 봄날의 풍경인데요. 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이 짧아서인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나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을 즐겨보세라는 민요의 구절에선 좋은 시절을 즐길 줄 아는 멋과 흥이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 속에서는 이 계절의 화사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저에게는 봄비와 코끝에 감도는 그윽한 꽃향기가 감성을 깨우는 계절인데요. 특히 4월은 눈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낭만이 묻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봄날의 화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찬란한 봄 기운이 여러분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거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무두새가 온다. 어? 저무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

0: 치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3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번째 왔어요. 네.
1: 한 세 번째?
2: 자주 오는 곳이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애기 친구랑 같이.
3: 외저리도 목이 쉬어라 우는 걸까 오늘따라 더
4: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해서
2: 경험할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것들도 많아서
5: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싶어요.
6: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소도미녀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미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저희 예결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 넓은 여름마다 소리에 지금 여기 무대가 펼쳐진 이곳이 어디죠,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실내 놀이 공간이죠. 네, 여기는 어린이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가족들의 즐거움도 가득한 곳인 이만큼 저희가 이렇게 활기찬 공간에서 활기찬 놀이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투전풀이라는 곡이고요. 투전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전통 놀이인데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절은 1로 시작하고 2절은 2로 시작하고 3절은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놀이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투전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박수 쳐볼까요? 아이씨가!

0: 네, 여러분 투전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에서는 식임새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식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식임새? 제 노래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길게 뻗어서 떠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 뭔가 누가 내 배꼽을 콕 찔러가지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식임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위에 친구들 일로 내려오실까요? 네 내려오신대요. 와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오십니다. 얼른 오세요. 조심히 오세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2층에서 씩씩한 두 친구가 왔어요. 아, 우와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둘이 같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친구부터.
1: 김우빈이랑 7살이에요.
0: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민영 친구 반가워요. 7살. 네 우리 여자친구는요?
2: 최유나예요.
0: 유나는 몇 살이에요?
2: 생각이 안 나요.
0: 생각이 안 나요. 친구예요? 동갑. 그럼 7살인가 봐요. 아니에요? 7살은 아닌데 친구인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누나랑 언니랑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따라해 볼게요. 어렵지만 시작. 한 번 더 우리 여자친구도 시작.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아리아리 얼쑤 시작.
1: 아리아리 얼쑤
0: 얼씨구. 자 그 다음에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좀 어렵지만 시작.
1: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0: 너무 잘한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네, 다음 곡은요. 뒷산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거든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으이. 아 좋습니다. 흥이나시다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도 얼큰하게 그냥 으이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뒷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대 곳곳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읽어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오시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와,

0: 예결 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의 아찔한 추격신
1: 아찔한 추격신 네.
0: 템포 좀 있는 네. 네, 이제 수군가를 또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2: 예결밴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주셨는데 예결밴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다들 참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합주하면서 막 자주 푸는 것 같아요.
3: 눈으로 욕하면서 푸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을 때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셨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예교밴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첫 수상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예교밴드 노래에서 가장 신나는 곡 중에 두 번째에 들지 않나 싶은 곡입니다. 그러면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라소나를 위한 나 뭔가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데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제가 여기 화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어렸을 때만 오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남은 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객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더 연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멋진 무대 많이 만들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2: 오늘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3: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4: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께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의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영 나영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합주실에서 연습했어요, 앵콜곡을.
1: 마이로 박수 주시면서 위에 분들도 마지막 곡이에요.

0: 우연히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우주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탈춤의 3요소 장단, 판, 그리고 탈.
1: 누가 날 찾나 거기 누구라 날 찾.
0: 그럼 나는? 나는 어디 있어? 탈을 쓰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제 탈을 쓰면 다른 인물로 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이 탈의 어떤 캐릭터가 만나서 그 새로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강경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말뚝이는 강경탈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씩씩해 보이는 그런 춤사위를 하고 있는데 늘 도약하는 춤사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글을 썼을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탈을 쓰면 우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금 더 과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0: 그렇지.
2: 강령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3: 리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4: 아, 그 웬 할멈 있나?
5: 아마도 웬 할멈일세.

보여드린 춤은 황해도의 강령 지방에서 전해져오는 강령 탈춤으로 미아라 할미가 이렇게 영감을 찾으러 오늘 여기 국립국악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안에서 막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을 쓰니까 못 닦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리 침, 콧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냥 그래요.

0: 회사 되게 좋아요.
1: 생각이요. 아가멤논을 저희가 탈춤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풀어낸 공연이고요. 저는 그 중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가멤논과 그 아가멤논의 정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가멤논을 해하게 하고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를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2: 이번 인선 씨가 맡은 아이기스토스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디서 보지 못한 게 인선 씨만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탈춤을 배웠던 몸이 하니까 또 약간 탈춤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 탈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움직임과 재담 그리고 스토리가 있지만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고정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정말 질투날 정도로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면은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 기존의 탈춤꾼에서 갇혀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춤뿐만 아니라 뭐 이 무대에서는 모든 예술에서 최고의 칭찬은 잘 논다 아닐까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정말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객들을 대신해서 좀 신명나게 놀아주고 싶어요 매번. 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듯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주 무대에서는 제가 관객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신명나게 좀 잘 놀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 보험에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 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0: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4: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5: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정천에도 올라사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 저무두새가 온다. 저무두새가 온다.
4: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3: 민누가느민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3: 엄마의 아두나

0: 치킨
1: 훈련!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21세기 한국 음악.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반가운 만남을 위해 임금님이 경기도 남양주에 행차하셨다. 찬바람 스미는 계절 반가운 그 녀석이 왔다 하는데 바다약 먹으면 흰빛 살기.

0: 차태의 넋을 잃고 만다는 임금님을 홀려버린 그 녀석은 누구인고?
1: 쉬고.
2: 그래 드디어 왔다 왔어. 됐다 왔구나. 드디어 왔네.
3: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어 왔는가? 아, 에이, 왔어.
3: 좋아하세요.
2: 어, 아 요거. 어, 내가 저 아, 기다리던 게 있는데, 아 그게 왔거든.
3: 기다리는 분 있으세요?
2: 어? 아니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아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아 와야 되는 게 있거든. 아 얼마나 좋아. 궁금해? 그러면 아 잠깐만 내가 뭐 노래 힌트라도 줄까? 노래 힌트? 카사노바 사랑 카사노바 사랑 진실로 사랑했다. 몰라? 카사노바 사랑
3: 카사노바요?
2: 아하 그 내가 지금 어? 한나라의 김준대 카사노바라니? 어? 그, 저, 있잖아, 그 이, 카사노바 하면 떠오르는 그 음식. 아, 진짜. 카사노바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굴. 응, 굴. 수온이 탁 내려갈 때 굴이 가장 맛있거든. 내가 그 굴을 지금 때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찬바람이 부니까 굴이 이제 제철이 왔다는 거지. 아, 좋아라. 여기 근처에 그 굴 맛집이 있다 그러는데. 가보겠나? 어? 가보세요. 카사노바 사랑, 카사노바 사랑.
0: 기다리던 굴을 영접할 생각에 마음이 들썩이는구나. 바다향 가득 담긴 굴이 나를 부르네. 임금님, 덩실덩실 골반이 반응하오. 임금님이 그리 보고 싶은 굴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1: 쉬고.
2: 여기는 뭐 딱 하나만 시키면 돼. 하나만.
3: 다이어트 하세요?
2: 에? 아, 무슨 소리 다이어트라니. 어? 여기 겨울철에 든든히 먹어둬야 되는데. 아, 여기는 굴이 정식으로 나오거든. 굴 정식 세트 그냥 시키면 다 갈아서 푸짐하게 나옵니다.
1: 맛있겠구나.
2: 사장님.
4: 예. 아유, 안녕하세요.
2: 야, 제가요. 요 시기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걸 먹으러 왔거든요. 있죠?
4: 굴 요리 정식 있어요. 굴 정식이라고 해서.
2: 예, 그 굴 요리 정식 먹을 건데 뭐 어떻게 나오나요?
4: 굴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굴찜이 나오고요.
2: 찜.
4: 그다음에 굴무침.
2: 아, 무침.
4: 그다음에 굴전.
2: 전.
4: 이제 굴보쌈.
2: 굴보쌈.
4: 그다음에 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매생이 굴떡국까지 나와요.
2: 매생이 굴떡국이요?
4: 예.
2: 와.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준비해드릴게요.
2: 네.
4: 예.
2: 우와, 매생이 굴떡국까지. 야, 굴과 매생이. 아우.
0: 좋다. 오늘 임금의 수라가 다시 펼쳐지도다. 굴삼 받으시옵소서.

0: 시우로구나. 뜨끈한 매생이 떡국 안에 푸짐하게 꿀을 풍덩. 거기에 삶은 고기와 굴이 함께하는 조화는 이 땅에 겨울이 내린 축복이로구나.
1: 맛있겠구나.
2: 우와. 이야. 아, 이거 제대로 한 상이구나. 어? 굴찜. 굴부쌈. 굴무침? 그리고, 오, 어휴, 매생이, 어? 굴떡국까지. 이야, 참, 뭐부터 먹어볼까나. 어? 굴찜을 먼저 먹어야 되겠지? 응? 굴찜. 야.
0: 어이씨구!
2: 어떡해.

0: 지방 기분 좋아요. 아.
1: 아이고, 물 흐른다. 오, 야, 굴 진짜 신선하네. 물 그대로.
2: 아이고, 티.
1: 이야, 이 겨울에 바다의 향을 탄뜩 푸는 굴찜. 바다의 향처럼 그대로 느껴지는구나. 아, 이건 굴찜의 신세계로구나.
3: 맛있겠구나. 아,
1: 과일이 먹어보겠다, 굴찜. 아,
2: 맛있구나.
1: 굴즙이 그냥 아주 입안도 쏙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래서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했던가. 어떻게 고소하죠? 응?
4: 행복해 보이십니다.
1: 아, 맛있긴 안 돼. 아우. 굴찜은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거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5: 사장님.
6: 예.
5: 사장님.
6: 예.
5: 요 집에서만 추천하는 맛있게 먹는 방법.
6: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5: 네.
6: 요 이제 굴찜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저희가 김이랑 굴찜이랑 그다음에 네. 초장해 가지고 고추 뭐 마늘 같이 싸 가지고 김이랑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고요.
1: 오, 네네.
6: 그리고 이제 굴 보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어리구저 저희가 직접 만든 어리구저시거든요.
1: 네.
6: 어리구저이랑 또 보쌈이랑 같이 드셨을 때 궁합이 맞아요.
1: 아. 아유, 또 감사합니다.
6: 맛있게 드세요.
1: 예, 예, 예.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김을 넣고 아, 김으로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서 살짝 찍어서 마늘도 쌈장을 살짝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추천 아 먹는 방법입니다. 아우 먹어볼까. 아우
2: 맛있구나.
1: 아, 이게 바삭하게 잘 구워진 김과 모들모들한 굴의 살이 만나니까 아주 그냥 둘이 그냥 서로 숨겨루기를 하는구나.
2: 한번 가보자!
3: 좋다! 얼씨구!
1: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쏟아졌네.
4: 언제부터 이렇게 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과인은 굴을 참으로 좋아하지. 이 조선시대도 말이야. 각지에서 뭐 서해 남해 할 거 없이 굴을 진상을 했다네. 그 역대 이렇게 보면은 아마 궁금하면 실록을 찾아보시게. 실록에도 보면은 굴찜이라든지 뭐 굴무침이라든지 1인분께서 드셨다. 신선하게 잘 보관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 그 시대 때는 뭐 유통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겨울에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궁중에서도 아주 귀한 음식이 굴이었지. 최상궁의 굴무침은 참 맛있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굴무침이 그리운데 무침을 한번 먹어봐야겠구나.
3: 얼씨구!
1: 무침? 이야 아니 도대체 가진 야채와 함께 고춧가루 양념해가지고 무침이 굴이 상큼해.
2: 맛있구나.
1: 양파랑 가진 양념 막 해서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네. 아 완전히 바다의 굴이 텃밭에 가진 야채들과 만나서 조선시대 때도 굴을 많이 먹었는데 보통은 찜, 탕 이런 걸 많이 먹었거든. 내가 이 고추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기 전의 왕이거든. 와, 고추로 고춧가루 양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심심해. 얘는 칼칼해. 그러니까 맛있어.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칼칼한 속에 굴 맛이 탁 치고 들어오네. 자, 그럼 굴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들었네. 굴은 말이지 생굴일 때와 찜일 때와 무침일 때와 전일 때 맛이 좀씩 달라. 기름 안에서 튀기다 보니까 고온에서 굴 자체의 맛이 응축되는 거지. 그래서 굴전을 먹을 때 굴 맛이 좀 진한 맛? 그런 맛이 나. 맛있다.
2: 좋다!
1: 굴 자체가

0: 너무 바삭 있게 불전하는 게 아니고 노릇노릇 바삭바삭할 것 같아서 딱 씹으면 퉁글퉁글 부드러운 굴의 육즙이 쫙 퍼져나오는 그런 느낌.
1: 맛있구나! 어여쁜 겨울의 맛! 굴찜 한 점 올려 입에 넣으니 바다의 깊은 맛! 육즙 터지며 흥이 올라온다! 톡톡 씹히는 굴무침 새콤달콤 맛을 듬뿍 퍼담아 먹으니 입안이 들썩들썩 춤추네. 아, 친구 나 잘 씹어.

0: 식사하자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1: 어? 아니 내가 이 추운 계절에 이 쌀쌀한 계절에 이렇게 맛있는 굴을 먹게 되니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누가 됐든 저 천지신명이라든 누가 됐든 좀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좀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굴보쌈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굴이니까 굴을 위로 올리자. 굴을 올리고 굴을 굽에 육지에서 나는 것 중에 맛있다면 맛있는 보쌈고기와 바다의 우유 굴이 만난다.
2: 이거는 잠깐만. 아니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천지신명께서 또 이렇게 잠깐만 땅하고 바다니까 해지신명인가? 해지신명? 해지신명님이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야 잠깐만 사장님이 추천하신 방법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았어. 어리굴젓을 넣고 국삼하고 같이 먹어봐라.
3: 반번 가보자.
2: 굴젓을 얼려서 아. 와. 어리굴젓과 보쌈의 만남은 아무로 훌륭하고 안 짜고 진짜 맛있어. 아, 향. 심장. 잠깐만. 여기 어리굴젓도 직접 담그신다 그랬는데? 어리굴젓은 또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길래 맛있는지 안 되겠어. 수락관을 정탐하고 와야겠어. 나 좀 다녀오겠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이거 훈칠하고 계신 건가 봐요.
4: 예, 석화 이제 세척이 다 끝난 모습이에요.
2: 메뉴가 하나하나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도대체 얘는 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 오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예.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예. 와봤거든요.
4: 이건 이제 통영에서 이제 어제 이제 수확한 거를 이제 오늘 택배로 물건 받은 거고요.
2: 야, 밤새 와가지고 아침 받아오신 거예요?
4: 예, 받아서 이제 세척하고 네네. 오늘 이제 드셨던 이모 배우님께서 드셨던 음식이 이 음식입니다.
2: 아, 잠깐만. 와, 지금 아까 내 밥상에는 사과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4: 드셔도 됩니다.
2: 아, 네, 하나, 네. 우와. 우와, 이거 보십시오. 맛보겠습니다. 잠깐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3: 맛있구나.
2: 우와. 심심해. 야, 소카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럼 이거를 매일 어떻게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4: 저희는 이제 뭐 중간 거래를 안 거치고 네. 통영 이제 굴 공장에서 네. 그날

0: 수확한 거를 이제 제가 아침 일찍 택배 상차장 가가지고 물건을 찾아오고
1: 직접 받아오시는 거예요?
0: 예, 손님상에 이제 내드리는 거예요. 아,
1: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하지. 빽깔이 이야 장난이 아니네요. 잠깐만, 이거 제가 아까 시킨 거

0: 같이 좀 먹게 맛있게 좀 준비해서
1: 예. 큰 것만 골라가지고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비법 확인하러 가신다더니 추가로 주문하고 오셨네요.
0: 그러니까 비법 확인하러 가길 잘했지. 안 갔으면 내가 석화 있는 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석화를 바다에서 꺼내서 바로 먹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나니까 바다의 맛이 살아있어. 뭔가 더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고.
3: 바다 향 가득 담은 굴. 신선함 그대로 퍽퍽 문질러주고 손끝에 전해지는 바다의 결. 하나하나 정성스레 속살 드러낸 석화 한 접시로 올리니 빛나는 투명한 굴살, 육즙 맺힌 겨울바다, 오늘 성차림의 백미 석화! 여기가 궁궐이구나!
1: 지금 대왕 석화 나왔습니다. 우와. 초장 따로 드리고요.
0: 네네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석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이즈만 엄선해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석화 정말 맛있을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예, 예. 드세요.
0: 네네.
4: 맛있겠구나.
0: 아우, 진짜 큼직해. 근데 지금 얘뿐만 아니고 다 큼직해.
1: 포장을 살짝만 치고

0: 맛있구나.
1: 아우. 이 맛이지. 오씨. 오씨. 오. 이거 봐. 얼마나 신선한지 보십시오. 우리.
2: 저 뒤에 카사노바를 있게 함 최고의 보양식.
1: 늦둥이를 기원하면 한 반접시. 아, 안 됩니다. 아, 예. 자, 저는 애가 이미 벌써 셋이라. 아, 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싫어해. 네, 제가 오늘 제 몸 하나 챙기는 걸로, 예, 기혈을 보충하고, 예.
2: 임금님 몸만 챙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돌을 그렇게 드시고.
1: 그래서 내 몸 하나만 챙기려고 현대로 왔잖아.
2: 골이 스태미너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1: 오, 그럼 좋지, 좋지.
2: 왜 좋다는 거예요?
1: 왜 좋냐고?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나? 어?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서는 굴은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 중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굴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력 보충 및 정력 증진 효과. 굴은 기력을 보하고 정력을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과, 피부 미용과 안색 개선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굴을 먹으면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가 아주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워낙 많아서 오늘은 요 두 개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종의 동의보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내생이 굴 떡국을 맛을 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어? 오, 이거 봐. 이게 매생이가,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
3: 내가 왜 이거 나왔는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먹는지 모르지. 미운 사이 매생이 굴 떡국 먼저 준다고. 매생이가 뜨거울 때 열을 품고 있으면 엄청 뜨겁거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막 이런 데 붙으면 큰일 나. 그래서 먼저 식혀서, 얘네들 먼저 다 먹고 마지막에 살짝 식혀서 먹는 겁니다. 자,
1: 야, 둘이 만나니까 이 바다의 향이 훨씬 더 깊어지네. 큰 맛도 있어. 그리고 이게

0: 예전에만 고기를 전문으로 다루시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익힘의 정도랄지 찜도 안에 육즙은 가득 담고 있으면서 굴죽굴죽 겉에만 잘 익어 그게 노하우거든. 자, 잠깐만 이렇게 그냥 먹을 게 아니라 매생이 굴떡국에 굴과 매생이 여기에 화룡점정 어리굴전 아, 딱 좋다.
1: 맛있구나.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떠올리니 매생이가 부드럽게 입안에서 퍼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굴의 감칠맛이 톡톡. 쫄깃한 떡과 국물, 굴의 풍미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겨울바다의 진한 맛이 채워진다.
0: 아, 오늘도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한상. 올해 첫 굴 아주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 잘 먹었다.
1: 굴찜, 굴무침, 굴전, 굴보쌈, 매생이, 굴떡국. 모든 겨울 바다의 맛 한상 가득 즐겼도다. 톡톡 터지는 굴살, 바싹 부드러운 전, 부드러운 고기와 굴의 조화, 뜨끈한 국물 한 숟갈까지 입안 가득 풍미가 남아 마음까지 채워진다. 오늘 또 맛있는 한상, 겨울마다 어찌 굴맛을 잊으리요.

0: 싫어. 시릴 때는 생각나는 음식이
1: 시리다 시래기 시래기.
2: 이야, 아줌마 너 시래기로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시래기 요리가 이 밥상 위에 다 있군.
3: 이거 맛있죠? 어? 맛있으면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

0: Shake it! 불려!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악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제가 요즘 개그를 최사범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최사범님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이주일 선생님은
0: 네.
1: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2글자로 웃기셨고, 또 심형래 선생님은 연구 없다 이렇게 4글자로, 그다음에 맹구 이창훈 선생님은
0: 네.
1: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10글자로 웃기셨어요.
0: 네, 웃기네요. 네.
1: 근데 최양락 사범님은 네 딱 한 글자로 웃기시잖아요. 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별거 다 연구했네요. 네. 그럴 시간 있으면 알이나 더 까세요. 네?

0: 네.
1: 아무튼 배우려는 자세는 높이 삽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0: 네.
1: 네.
0: 네.
1: 네. 네. 연습 많이 하세요.
0: 네. 네.
1: 자, 국악의 날 대전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입니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아, 먼저 더 저불의 슬리피 7단입니다. 네. 슬리피, 잠이 많다. 네. 엄마가 깨워도 참 더럽게 안 일어나고 말이지요. 네, 미국인 래퍼 스눕 도그와 체형이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지어졌다고 해요. 체형이 비슷하다. 1984년생, 본명은 스시가 아닙니다. 김씨입니다. 김성우. 네, 2006년 레디 투 샷. 네? 노래로 데뷔했고요. M사의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는 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래퍼에서 트롯까지 실력 있는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서 국악 DNA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2: 아시구나 좀 더 좋냐.
1: 결혼했습니다. 네, 배우자로 김나연 씨와 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0: 수상으로는 2015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신인상. 오. 그다음에 2017 제25회 대한민국 연예대상 K-POP 가수상.
1: 오.
0: 2017 제7회 한류대상 대중문화대상 K-힙합 부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 KBS 6시 내 고향. 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지요. 거기서 배달맨으로 그 시장 뭐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그 슬리피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잘 안 돼가지고 슬리퍼 왔어? 네. 슬리퍼 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가장 심한 분은 여보 나와봐 저 트로트 가수 시멘트 왔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 그러저랬거나 시골 고향에서는 뭐 대충 비슷하면 맞는 거로 쳐줍니다.
0: 네. 네. 이에 맞서는 분은 국악계에 떠오르는 스타, 국악 아이돌 정복원 6단입니다.
1: 네. 오, 잘생겼어요.
0: 네. 1992년 충남 금산 출생,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 졸업, 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 와,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2016년 이 남해에서 판소리 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같은 해 주담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특별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년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알아주지 않습니까? 네, 아리랑 페스티벌은 네. 뭐, 네? 최우수상.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17년 박동진 명창 명구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0: 오,
1: 네? 문체부 네.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네. 와. 또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1: 공연 많이 했겠죠.
0: 네. 2018년 적벽에서 조자룡.
1: 조자룡! 네. 야, 조자룡.
0: 그 다음에 2019년 패왕별이에서 항우요.
1: 항우, 이번에 또 항우.
0: 네. 그 다음에 2021년 공주 판페라 무령에서 동성왕역.
1: 야.
0: 네. 2022년 백제문화제 K뮤지컬 무령에서 무령왕역. 네. 이 밖에도 많은 공연에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1: 그, 주로 왕역.
0: 네.
1: 무슨 내시나 뭐 망나니
0: 네.
1: 마당새 같은 건 안 합니다.
0: 아, 네.
1: 네? 그리고 신라이달 밤을 네. 새롭게 편곡한 노래로 이 국악의 트롯을 전못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0: 오.
1: 우리 민족은 역시 천목 네. 짬뽕이 먹기입니다.
0: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1: 누구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그게 뭐 그거죠?
0: 아,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1: 이제 그쯤 하시고요.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됩니다.
0: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네.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알까기는 2회로 시작해서 2회로 네. 끝나는 거니까.
0: 저?
1: 그리고 포석 시작해 주시죠. 여덟 알입니다.
0: 네.
1: 그 포석은 자유입니다.
0: 네.
1: 네. 뭐 자기 편한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까기 좋은데, 네. 1선, 네. 2선보다는 중앙 쪽에 한 3,

0: 선 정도. 좀 안, 안정감이 있고.
1: 저기 중앙선을 침범하시고.
0: 저거는 안 좋은 겁니다. 네. 매너 안 좋은 거예요. 네. 신경 거슬리게. 네. 예. 침 이전이에요. 네. 네. 저 괜한 짓인 거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슬리피 쪽은 엉뚱한 네. 짓이에요. 네. 오. 장난기가 발동했나요? 네. 저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럴 시간에 네. 내가 이 다음에 시작하면은 네. 어떤 수로 어떤 공격을 하겠다. 네. 그 구상이 네. 작전을 세워야지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흑선입니다. 네. 정복원 6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정복원 6단.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아,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뭐 첫 수니까 네, 네. 저 정도로. 네. 네. 슬리피 7단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고고로 네. 성공을 할지. 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어요. 네. 아까 그 연습실에서 네. 연습할 때는 네. 오 시원시원하게 잘했는데 역시 네. 이 대국실에 오면은 네. 실력 발휘가 네. 안 되는데 이제 초반이니까
1: 네,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0: 정복원 6단 심각하게 네 연구 끝났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정확하게 맞추긴 네. 하는데 네. 약간 이 역부족이에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슬피 7단 시원하게 한번 노려볼 만한데 말이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 네. 그 점수가 없어요.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성립이 될지. 과연 성립이 될지. 역시 와. 역시 와. 큰 기합 소리와 함께 네. 네, 득점을 했습니다. 와. 예. 기술 제압 됐어요. 네. 네. 슬리피 칠 때 좋아요. 네. 오. 자, 그래요. 네. 맞대응 해야 됩니다. 오. 늘 저 정도예요. 네.
1: 근데 딱 맞추기는 잘 맞추는
0: 맞추긴 합니다. 네. 정확도는 있는데, 네. 이 끝 힘이 좀 부족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예, 힘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슬리피 칠 단. 자리까지 옮겨서 네 무릎을 조아리고 졸고 있나요?
1: 떨리시는가?
0: 소리만 요래냈습니다.
1: 아까웠어요.
0: 네. 예, 천만다행이고 정복원 네. 6단 입장에서는 네. 네.
1: 정복원 6단은 네. 11살 때 문화센터에 민요를 배우러 다니신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선생님이 목소리가 예쁘다고 권유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야, 선생님이 보기에 부모님은 가르쳐도 안 될 것 같고 네. 아들 정복원 6단에게서 재능을 본 거지. 좋습니다. 조금은 힘을 더. 본인도 안타까워합니다. 안 되네요. 뜻대로. 네. 과연 그 침투한 그 한 점을 네 눈에 가시죠. 딕스가 나왔습니다. 본인 알만 희생하고만은 슬리피 네. 7단 안타깝습니다. 힘이 너무 네. 들어갔어요.
1: 아쉬워요.
0: 정복원 6단은 그냥 날로 하나 얻었습니다. 네. 자,
1: 와 위험했습니다.
0: 자, 그거 처리 잘해야 됩니다. 네. 적당히
1: 살짝만?
0: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고 합니다만은 과하지도 않고 저거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네, 더티 플레이죠. 네, 시사적인. 네. 네, 자, 적당히 그게 성립이 될지. 안타까워합니다. 눈에 탁법. 네, 그렇습니다.
1: 함께 떨어졌네요.
0: 사석작전. 네. 네. 크게 볼 것도 없고. 네. 자.
1: 지금 똑같아졌어요.
0: 네. 네. 과연. 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꽤

0: 다들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막상막하예요. 네. 한 점 차입니다. 네.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세 점을 노리겠다. 설계 끝났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과연 작전대로! 작전대로 1타 2득! 와! 이래서 슬립입니다!
0: 네!
1: 네. 두세 점을 노리겠다. 설계 끝났습니다.
0: 네.
1: 와! 작전대로 1타 2득! 와! 이래서 슬립입니다!
0: 네!
1: 네. 와!
0: 오늘의 아이 될 것 같아요.
1: 슬립이 진짜 대단한데요?
0: 와!
1: 요!
0: 오!
1: 요!
0: 오, 좋아요.
1: 막간, 네. 네. 네. 기사가 탄생했습니다. 슬립 7단.
0: 오늘의 알감이었어요.
1: 네. 네. 예, 예. 네. 그러나, 정보권 6단, 저걸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0: 네.
1: 뭐, 그렇습니다. 처리했습니다.
0: 와.
1: 그래요.
0: 네.
1: 일단 처리했고, 네. 그래도 뭐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예요. 네. 알까기는 끝나봐야 합니다.
0: 네.
1: 네. 자. 지금은 사석작전도 가능합니다.
0: 네.
1: 알이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논개타포 가능해요.
0: 네.
1: 네. 힘차게 그냥 저 같으면 시원하게 까버릴 텐데 말이죠.
0: 와! 와!
1: 야, 본인 것도 살았어요.
0: 네, 진짜.
1: 알까기 되는 날입니다. 슬리피 7단.
0: 네. 정보권 6단.
1: 네.
0: 네.
1: 네, 일단 저 공격을 보고.
0: 네.
1: 자.
0: 아이고. 지금 좀 말린 것 같아요.
1: 네,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 되니까.
0: 네. 슬리피 7단은요, 수입이 없을 때 8살 연하 아내 김나연 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챙기셨대요.
1: 폭이 터졌네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존심이 상했겠어요.
0: 네.
1: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개털인데. 네? 그 아내 옆에서 그냥 눈 깔고 살면 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김나연 씨 정말 내조의 여왕 같은데요.
0: 네.
1: 그 신혼집은 아내가 청년 대출을 해서 전세 자금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네. 와이프가 없었다면 자신은 꽥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생명의 은인 평생 모습으로 모시고 잘 살아야 되겠네.
0: 네.
1: 그게 또 조금 편합니다.
0: 네. 네. 길만 걷게 해줄게.
1: 슬리피 7단! 본인 아래 갔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수입니다.
0: 네.
1: 노리긴 흙을 노렸는데 네? 본인 알 100을. 착각수가 나왔어요. 자충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너무 심취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0: 네. 그래도 아직 알이 많이 남았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아직 네. 유리합니다.
1: 4대 2입니다. 네. 아, 저건 약간 자세가 과연 성립이 되나요? 중앙에 있는 한 점을 노리는데. 무리였어요.
0: 네.
1: 본인 입장을 알아야지.
0: 네.
1: 네?
0: 이제는 잘 도망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제 4대 1인데
0: 네.
1: 알까기 1차전은 쉽게 끝낼 것 같습니다. 슬리피 7단. 슬리피 7단 네. 성격상 저거 끝냅니다.
0: 네.
1: 네, 뭐 저거 시간 안 끌어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농개타법을 해도
1: 네,
0: 이기는 거
1: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3점. 네!
0: 어이?
1: 3점. 네!
0: 어이?
1: 너무 흡입가네요. 네.
0: 아...
1: 좀 알뜰하게 까야 되는데
0: 네.
1: 저러다 보면 또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이 한 수 한 수 네. 부자범 조심이라고 말이죠. 네. 앞설 때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자, 정보권 6단은 다른 수 없어요. 그거 노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냥 뒷공무원이 빼고
0: 네.
1: 네, 그거 옆으로 그냥 살짝 네, 그게 모자는 빠지지요. 좀 졸졸해 보이고 치사해
0: 네.
1: 보이고 안쓰러워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것도 작전입니다.
0: 네.
1: 저거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슬리피. 네?
0: 와.
2: 우와. 안녕히 계세요.
0: 이러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대 1입니다. 겨우
0: 네.
1: 한 점 차이예요.
0: 네. 네.
1: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다음 수 역시 아까와 같은
0: 네.
1: 비슷하게 뭐 노릴 것도 없어요.
0: 네.
1: 아, 노리면 위험한데 아, 거기서 숨을 띄우나요? 노릴 것 노립니다. 치사하게 살지는 않겠다. 비겁하게 살지는 않겠다. 네.

0: 공격을 하겠다. 1타 이득을 노리는 거죠?
1: 네.
0: 정확한. 아! 저게 이제 소위 죽으려고 환장을 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갔어요. 네. 그냥 약간 거기서 수비 그러니까요.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1: 근데
0: 자,
1: 모르죠.
0: 슬리피 7단.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본인의 지금 두 이 알이 네. 붙어 있는,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아. 각이 나왔나요? 아, 머리가 너무 가려서 안 보입니다. 네, 네, 머리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끝낼 것이냐?
1: 오! 오!
0: 야, 희한하게 끝냈지만 어쨌든 본인의 알고 희생을 하면서 한 점 차 승리! 슬리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슬리피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래퍼 겸 트로트 가수 슬리피 7단과 국악계의 안성재 셰프 정복원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 1차전은 이 슬피 7단이 네. 이겼어요.
1: 네. 네.
0: 자, 2차전인데 보석 끝났습니다. 첨짜진 보석의 정복원 6단이고요.
1: 네.
0: 팬텀기 모양의
1: 네.
0: 네? 슬피 7단.
1: 네.
0: 오, 다른 이 보석입니다.
1: 오, 네.
0: 좀... 이번 대국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승패와 상관없이 늘 흑이 선입니다.
1: 아,
0: 네. 네, 그러면 정복원 6단. 이 첫 수에 뭔가 보여줘야
1: 네.
0: 돼요. 그러면 네 사기가 예, 오릅니다.
1: 네.
0: 자, 첫 수 좋습니다. 제발 천공을 힘차게.
1: 아직 긴장.
0: 임팩이 안 돼요.
1: 네, 아직 긴장되셨나 봐요.
0: 네, 너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타격하는 순간에 정확한 스윙이 안 나옵니다. 자, 슬리피 보세요. 시원하게. 아주 독특한 네. 스타일입니다. 본인 알도 까면서 네. 어떻게 묘한, 네. 그러나 특공대처럼 네. 적진에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1: 네.
0: 네. 저거.
1: 슬리피.
0: 아하. 자, 정복원 6단.
1: 네.
0: 득점했지요.
1: 오, 네.
0: 오, 잘했습니다.
1: 네.
0: 자, 슬리피. 7단? 네, 그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1: 네.
0: 근데 뜻대로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연?
1: 어? 아.
0: 저런 수가 나오나요? 꽥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야, 이렇게 되면 정복원 6단 별로 한 거 없이
1: 네.
0: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좋아요.
1: 네.
0: 예, 그거 좋습니다. 꼭 이제 논개타법도 가능합니다.
1: 아, 비슷비슷하네요. 네.
0: 자, 그래도 현재
1: 네.
0: 리드하고 있는 정복은 6단입니다.
1: 네. 슬리피 7단은요,
0: 네.
1: 첫째 딸을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는데요.
0: 아...
1: 네. 육아는 속도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이 과거에는 말이죠. 네. 결혼 전에 임신하면은 속도 위반이다 해서 네. 쉬쉬했지만 요즘은 뭐 속도전 시대입니다.
1: 네.
0: 더군다나 둘이면 애국자라고
1: 네.
0: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근력이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지만은 네? 아, 틀렸다고.
1: 아, 네.
0: 그렇죠. 많이 지났지.
1: 아, 네.
2: 네. 나는 행복합니다.
0: 네, 슬리피. 네, 다시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는 슬리피 7단 중앙에. 우와! 네, 본인.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사석 작전인데.
1: 뭐, 똑같아졌네요. 뭐 그.
0: 아, 그러나.
1: 장과.
0: 예, 예. 한 점 리드
1: 네.
0: 당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람직한 수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저건 앞설 때.
1: 네.
0: 예, 논개 타법이 가능하지요.
1: 네. 이 정복원 6단은요, 남자 소리꾼으로는 드물게 8시간에 이르는 동초째 춘향가를 완창했었습니다.
0: 진짜 8시간이요?
1: 네, 8시간이요.
0: 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지겠는데요.
1: 네?
0: 네? 네. 뭐 노래가 8시간짜리가 있냐? 중간에 배고프다고
1: 네.
0: 잘못 얘기할 참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렇다고 뭐 기저귀 차고 같지도 않고 네. 말이지요. 네.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악의 저력입니다. 네. 네? 네.

0: 외국 가수들 콘서트 3시간 껌이지요.
1: 네.
0: 저는 8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가사를 참 못합니다만은. 네? 8시간 완창을 해낸 의지의 정복원 6단입니다.
1: 네.
0: 하지만 알까기는 시원치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알까기입니다. 네. 집중을 해서 보여줄 때가 됐어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복원 6단. 답답하네. 아주 속 터집니다. 네? 기껏 칭찬하고 8시간 얘기했더니 네? 그거 아 참나 알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8시간도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네, 아...
0: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자,
1: 네, 아이고,
0: 네, 뭐 잠시 무슨 얘기하는 사이에 또 꽹이 나왔지요?
1: 네.
0: 네,
1: 네,
0: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너무 쉽게 쉽게 하고 있어요? 네. 유도하는 거예요.
1: 아,
0: 이제, 이제 무리한 공격 안 하는데요, 선생님. 네. 일단
1: 지금,
0: 네. 약간 여우같이 말이죠.
1: 네, 소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0: 아니, 그것도 작전이죠. 저 이제 나올 때가 됐지요. 정복원 6단.
1: 신중하게.
0: 뭔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래서 정복원. 네, 8시간 완창. 네. 얼마나 칭찬해 줬습니까? 네. 알까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상황은. 네. 4-4. 와, 이거 몰라요. 피곤해진 슬리피 직단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또 다시 응수 타진 않아요? 자, 어찌할 거냐?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1: 네.
0: 아, 꽥스를 유도하는 겁니다.
1: 네.
0: 잘, 신중하게. 네, 잘했어요! 와, 깔끔하게, 얼뜰하게.
1: 네. 네,
0: 정확하게. 상대할만, 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0: 네,
1: 있는
0: 떨어뜨리는
1: 것 같아요.
0: 아주 멋진 작전이었습니다.
1: 네.
0: 멋진 수였어요. 역전! 네. 당황하고 있는 슬리피 칠단.
1: 네.
0: 네.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네. 어떻게, 네. 깊숙이 침투하나요? 자! 작전 실패입니다. 저기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1: 네, 좀
0: 오히려
1: 아쉬웠어요.
0: 갖다 준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그 결실이 나올 건지. 큰일 날뻔했어요.
1: 떨어질
0: 뻔. 네. 본인이 낙이 될 뻔했어요. 네. 저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절묘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네.
1: 진짜 멋있었어요.
0: 예, 쉬운 걸 못하고 어려운 수를 잘하는 정복원 6단. 오, 네. 대단합니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풀렸어요.
1: 네.
0: 이제 띠꼬무니 빼는 슬리피 7단.
1: 네.
0: 네. 갑자기 문양 빠지게 됐습니다.
1: 네. 첫 번째 대국과 이제 입장이 바뀐 것
0: 바뀌었습니다.
1: 같아요.
0: 바뀌었습니다. 네. 저 시원시원 공격하나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거리가 있기
1: 네.
0: 때문에 한 방에 끝내려면
1: 네,
0: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저 정도.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거냐,
1: 네.
0: 이수.
1: 네.
0: 네? 네. 쉽지 않죠?
1: 네.
0: 본인이 지금 수적인 열세니까.
1: 네.
0: 그래도 공격합니다, 온 거. 처리를 하나요? 일단 저게.
1: 이거 뭐?
0: 이거 순식간에! 일단 저게. 이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한 점을 희생하고 상대의 알을, 세 알을! 이야!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태국장이 네! 술렁술렁합니다. 와! 이럴 수가! 이런 거 처음 봤어! 와! 슬리피!
1: 와!
0: 무서운 친구인데요?
1: 오늘의 알!
0: 예.
1: 네! 오늘의 알입니다.
0: 예.
1: 와!
0: 이렇게 되면 정복원 6단 잘 나가다가
1: 네.
0: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1: 네.
0: 모르게 됐습니다. 알까기 여기서
1: 와.
0: 끝나나요? 야, 이제 1-1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공격.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1: 네.
0: 예, 서로 쉽게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1: 네.
0: 저거는 그렇죠. 계속 마냥
1: 네.
0: 도망다닐 순 없지요.
1: 네.
0: 저 거리도 쉽진 않습니다.
1: 와.
0: 왜냐하면 그렇죠. 정복원 6단도 애매해요.
1: 네.
0: 저게 이 그 오른손잡이니까 저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고
1: 네.
0: 네. 죄송하다고 또 양해를
1: 네.
0: 하고 또 받아주네요.
1: 네.
0: 네. 그래서

0: 아, 끝내겠다. 아. 어. 이게 성공을 하면은 결승에 가고 네?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아!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아! 백수가 나왔습니다.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안타깝습니다. 승리. 오늘의 우승자는 슬리피 7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가지고 다 사인하고 스피가 가자는 거. 집에 가서 해도 되는 거. 잘 안 나온다. 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제가 그 별명이 3P도 있어요.
1: 세 개.
3: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P가 나왔어요.
2: 아, 올라왔어요.
1: 와, 진짜.
2: 제 이름 덕분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4: 아, 축하해. 아, 너무 잘했어.
2: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 오늘 패했어요.
5: 네. 많이 아쉽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많이 말리지 않았나.
2: 떨려요.
5: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

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변시주.

이기하니 나도 또한 슬프련만 은과 상심 올백 인생 법마다

0: 나.
1: 아, 좋다.
0: 청춘 꿈을 놀래깨니 백발 소름이 또 깊다.

난 정노손녀들아 너하고 흥을 자랑하라

산들을 푸는 상토에 술이 울거나 사르 생천에 먼지 먹고 울고 헐리를 흐며

저것 다 보면 명확하다가도 애매해지기도 또렷해지다 그리 멍청해지고 넘쳐나다가 고갈되다가 나태해지다 조급해지다 진지하다가 우스꽝스럽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꽃피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 희야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1: 30개?
2: 보라색 20개. 황금 하나 20개. 민주 하나 30개.
0: 꽃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2: 씨앗이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1: 하나하나 손 잡았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1: 3년 차인데.
0: 1년에 딱 한 번뿐인 봄을 위해 꽃을 피워내는 부부.
1: 오, 예쁘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2: 저쪽 끝에서 내일 따라 쭉 보면은.
1: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줘.
2: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1: 신기하다.
2: 잘 키워서 빨리빨리 이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1: 그러게. 대량 납품.
2: 파이팅!
1: 파이팅! 경관을 예쁘게 해놔야지.
3: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4: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1: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4: 잠깐만. 진짜.
2: 심이 없네.
1: 심이 없어. 예쁘게 자라라. 그렇지.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0: 추운 겨울 뒤 꽃이 피듯 농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평택. 너른 평야와 평택호를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농부로 새로

0: 혀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1: 어머! 회장님! 어, 이게 뭐예요?
2: 안녕하세요.
1: 오, 너무 감사해요.
2: 선을 주셨잖아.
1: 어, 어머니 같이 맨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연고 없는 동네로 귀농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는데요.
1: 해주신 거예요?
3: 지금 차고 냉이.
1: 냉이예요? 와, 아, 이거 냉이고 얘는 시금치.
2: 맛있어?
4: 어때?
1: 냉이 향이 완전 좋은데요? 맛있죠?
4: 맛있다, 향이 있어요.
1: 오, 너무 맛있어.
3: 땅 속에 있던 것들은 다 좋은 거야.
4: 어. 아, 맞아, 회장님 우리 이 꽃 언제 갖고 올라가?
3: 어. 네? 우리 시간 날 때 갔지. 엄청 이뻐.
4: 이쁘죠?
3: 아, 이것도 이렇게.
4: 봄이에요. 다 봄.
3: 진짜 꽃집 같아.
4: 어, 그쵸, 꽃집. 네.
3: 작년에 적었을 때 네. 한참 이쁘게 봤어.
1: 아,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올해도, 네. 올해도 그냥 거기 땅에다 심으려고 저기지 말고.
1: 네.
3: 저 비석 있는데.
1: 아. 네네네.
3: 고기가 이렇게 딱 줄을 때. 어.
4: 아, 그럼 저희가 그렇죠. 갖고 올라갈 때 회장님이 자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1: 네네네. 네. 지금 가지고 올라갈게.
3: 구르마 있어요?
1: 어, 구르마 있어, 있어요. 있어요. 아. 큰 거 있어요. 네.
3: 그래요.
1: 올라가 계세요?
4: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1: 안녕히 가세요.
4: 구름 갖고 가.
1: 어, 나 장갑 가지고 올게요.
0: 꽃을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귀농한 지 올해로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둘레길이 지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게 된 부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봄마다 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1: 얘는 키가 너무 컸다, 그치? 요거 뺄까?
4: 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가져가실 거야.
1: 아, 그래?
4: 여기까지만 딱 오면 되겠어. 오케이.
1: 어, 됐다.
4: 갑니다.
1: 가자. 아우, 이쁘다. 오, 완전 이쁜데? 오, 너무 이쁜데?
4: 여기 오시는 분들도
1: 그치.
4: 아, 대한사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1: 어, 둘레길이라서.
4: 어, 그렇지, 맞아. 어, 둘레길이라서.
1: 어, 이쁘게 하면 이런 데 다 수선하신 분이 얼마나 이쁘겠어.
4: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1: 그렇지.
4: 사진도 여기 찍으시고.
1: 주위가 이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4: 지역이. 회장님!
1: 안녕하세요!
5: 노인회장님이에요.
1: 아, 아, 안녕하세요.
6: 좋은 일을 하네.
1: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완전 좋은데요?
4: 일단 이쪽에다 깔을까, 이렇게요?
6: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요조리.
4: 이렇게 쭉? 이렇게 이쁘게?
6: 네. 네. 아니, 밥만 불합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이게.
0: 마을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난해부터 꽃을 기증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집성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네요.
1: 안녕하세요.
7: 야, 그럼 우리 동네 치는 거지 지금.
4: 아, 그럼요. 예, 이뻐지라고 하는 거예요.
7: 고마워요, 고마워.
1: 들어가세요.
7: 들어가세요.
1: 됐다.
0: 노란 수선화로 채워져 화사해진 마을 입구. 부부의 노력 덕분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3: 내일 와서 점심 잡수.
1: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3: 약속이야.
1: 네, 네, 네, 약속.
3: 집에 있는 꼬리 거
1: 걸고
3: 집에 있는 거 봐.
1: 네, 네.
3: 아,
1: 네,
3: 예.
1: 아, 네, 네.
3: 목수고.
1: 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3: 네,
1: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내릴게요. 네.
0: 부부의 하우스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다섯 동의 하우스로 규모는 1388제곱미터. 그러니까 420평 정도가 됩니다.
8: 이번에 나리비팝이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지?
4: 그렇죠.
8: 몇 개 들었어요?
4: 빨간색이 15,000개.
8: 어.
4: 노란색이 15,000개.
8: 그래서 3만 개?
4: 어,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요거 하얀색 화분이 노란색 지금 심는 거잖아.
8: 제때 물 주고 제때 영양가 주고 그래야지. 이번에도 나리비팝 재고 없이 잘 팔아야 되는데?
4: 그렇죠. 잘 키우면 잘 팔 수 있습니다.
1: 와우, 너무 이쁘지 않아?
8: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구근들이 보석 같아.
0: 부부는 구근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향이 좋은 히아신스, 샛노란 색이 예쁜 수선화와 여리여리한 보랏빛이 나는 알리움 등 봄에 꽃을 피우는 종류만 7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꽃을 하려면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총 5동의 하우스

0: 이른 봄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 판매가 많은 요즘이 부부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표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네. 아까 전화하신 분이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2: 어디게 수선화 보러 오셨어요?
1: 예, 예.
2: 얘는 왕수선화예요. 왕수선화 중에서 큰 거. 제일 큰 거.
1: 보통 크기는?
2: 보통 사이즈는 이쪽으로 오세요.
0: 대부분 구매는 주문이 많은데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2: 네, 얘가 이제 왕수선화.
3: 와, 이쁠 것 같다.
4: 이뻐요.
3: 이거는 우리 집에 다시 올까?
1: 꽃대가 다 올라왔네.
2: 네네.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여기 꽃대 다 물려 있거든요.
1: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서
2: 네.
1: 우리 마을 가꾸기 하려고 좀 양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하나 20개씩이네요.
2: 네네. 요거 예. 두 개를 저희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띄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1: 봄에 꽃을 좀 많이 보려면은 그냥 이채로 두 개 그냥 한 번에.
2: 아, 그렇죠. 요대로 해서 그 대신 요 정도는 내년에도 보실 거죠.
1: 그렇죠.
2: 그러면 요거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꽃 다 진 다음에는 위에다가 흙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럼 완전 노지 월동 되니까. 네.
1: 이게 몇 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20개인데 한 판에?
2: 80m 정도면.
4: 여기서 80m 이게 되나?
2: 아, 80m.
5: 요게 1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요 한 포토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1: 우리 아래에 심고 하면은 천 개 그냥.
5: 천 개 하시면 돼요. 예. 천 개 하시면은 50 트레이.
1: 예. 천 개.
4: 그러면은 배달을
5: 어디요?
2: 당진 어디세요?
1: 당진이요. 가까워요.
5: 아, 그 주소지가
1: 35분 걸려요.
5: 35분에 한번 가야겠네.
2: 네.
5: 가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세요. 가는 김에 히아시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4: 노지 월동이
2: 다 돼요.
5: 저희 농장 거 다 돼.
2: 저거는
0: 파는 김에 좀 더 팔아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던 남편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 그래, 저거 다섯 판하고.
5: 네.
2: 히아시스?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는데.
5: 그럼 반반 섞어드릴게요.
2: 반반. 아, 네.
5: 뭐 서비스는 100개? 저희가 생각해서 잘 맞춰서 넉넉하게. 네, 생각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1: 제가 지금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5: 아, 그래요? 아,
1: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5: 이장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죠.
2: 네.
5: 감사합니다, 이장님.
2: 네. 아, 예. 조심히 가세요.
5: 잠깐만. 가세요.

0: 그걸로 해서 자르면 될 것 같아.
1: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를 똑같이 제작해갖고 10개짜리, 15개짜리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 이게 박스가 작으니까.
2: 잘 붙었네. 됐어. 뽁뽁이 작업 들어가자. 둘, 넷, 여섯, 여덟.
3: 바쁜 오전 일이 끝나면 택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잎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이때 14년 동안 꽃집을 했던 일영 씨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0: 뚜껑을 만들어줘. 뚜껑을 만들어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고 꽉 잡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 테이프로 붙여준대요. 완성입니다. 자, 여기 눌려도 이게 눌리지가 않아요.
3: 그 시각 남편 상철 씨 또한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섰는데요.
1: 우리 홍 대표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카센터 가면은 이거 램프 업교에 제안하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하면 돈이 10만 원이 굳어. 램프 하나에 2만 원, 3천 원.
3: 아내가 꽃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면 이부장으로 불리는 남편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1: 항상 교체할 때는 이렇게 잡고 정부에
3: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상철 씨. 그래서 농장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뭐든 척척 굳혀냅니다.
1: 오케이. 방향을 돌려서 빠지지 않게 장착을 딱 체결. 오케이. 장착. 이러면 교체 끝. 전원을 연결하고.
3: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1: 자.

0: 10만원 세이브. 뚜껑 닫고 카세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를 불러서 해야겠다.
1: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국리에서 수리법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금손. 오늘의 미션은 하우스 개폐에 쓰이는 모터 수리를 하는 건데요.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되던 걸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0: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 봐봐, 엄청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돌려도 못 돌아가. 그래서 방청제 뿌리고 이 안에 불려서 대표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를 긁어내고. 대표님 왔네.
2: 깜짝이야.
0: 왔네. 오린 모터스 2부작입니다.
2: 아니 안에 이물질 엄청 많이 꼈는데.
0: 이것도 얼마다? 10만원 정도 하지. 맞아 아니야?
2: 아유 훌륭해요 이부장님.
0: 이부장님 자격증 몇 개 있어?
2: 아 몇 개 있지?
0: 대표님 10개쯤 있어요.
1: 귀농 전부터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터라 관련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요. 덕분에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 기계를 생산하는 지원팀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상철 씨. 당시 아내 일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의 변화를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좋아하는 꽃을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에 귀농을 결심.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히아신스나 수선화 같은 구근류의 꽃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농부로 삶을 꾸린 지 3년. 매년 봄을 기다리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운전을 잘해야지.
2: 문자 반칙 끊어졌어?
0: 일정 대형 면허기사는 내가 운전을 해야지.
2: 이게 일정인가?
0: 여기 들어가서 하게? 추우니까?
2: 여기서 해도 되지.
0: 근데 여기 쉽다. 나 안에 가자면.
2: 그래.
1: 아직은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일은 부부 둘이서만 하고 있는데요.
2: 네임태 꽂아야 돼요. 꽂아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1: 한창 출하 시기인 요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2: 나는 앞에 딱을 꽂았는데.
0: 상관없어. 이게 뒤에 꽂는 게 더 이쁘지 않냐? 봐봐. 이게 더 이쁘지. 비교. 나는 뒤에.
2: 나는 앞에.
0: 이게 뒤에 게 더 이뻐.
2: 나. 승.
0: 아니야.
2: 이게 낫지.
0: 이거는 라벨이 잘 보이는 거지. 이거는 꽃이 잘 보이는 거고.
2: 그래. 이것도 괜찮아.
0: 난 이게 이쁜 거 같아. 알았어.
2: 가자.
1: 납품 준비 완료. 늦지 않게 서두릅니다.

0: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인데요. 판매처 중 하나인 한 대형마트입니다.
1: 너도 다 있어.
2: 가격도 뛰어다니고 바꿔도 돼. 안녕하세요. 아, 납품 왔어요.
1: 많이 팔렸네. 3월 추천의 봄. 지하신스가 3,500원.
3: 아니, 희한하게 봉조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2: 얘 온도가 따뜻해서. 아. 예쁘게 진열해야지.
1: 그럼요. 오늘 이거 입힌 거 입혀볼까?
2: 어, 그대로 나.
1: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2: 응, 이게 나.
0: 부부가 발로 뛰어 찾아낸 판매처인데요. 납품부터 가격표 붙이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2: 아, 나 몰랐는데 여기 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잠깐만. 같이 한번 해볼까?
2: 어.
1: 준비됐습니까?
2: 여기 땅?
1: 잠깐만. 땅은 내가 하는 거지.
2: 빨리.
1: 갑자기 빠를 것 같은데? 땅.
0: 뭘 해도 즐겁게 하는 부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1: 두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2: 다 있어. 어. 어, 이겼다.
1: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그래.
2: 아, 그렇네.
1: 그치, 이게 이렇게 하니까.
2: 네. 아.
1: 이건 가져가는 걸로.

0: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 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요?
1: 아,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
2: 고객과 약속이니까. 드려야지.
1: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걸 콕 찍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
2: 더 이쁘게 키우자고요.
1: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0: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
3: 내리자. 경매장 다 왔다.
4: 오, 맞다. 두 박스 시작 됐다.
3: 그러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놔?
4: 이거 내가 들고 갈게.
0: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2: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
3: 지금?
4: 사실 이거 우리 주문.
2: 네?
4: 주문.
3: 청년이야.
4: 여기 앞에 두 박스.
2: 여기 성민형 빨간색 보라색. 맞죠, 여기.
5: 보라색 하나, 빨간색 하나. 피아진 주스.
4: 수고하십니다.
3: 수고하세요.
4: 수고하세요.
3: 안에
4: 한번 볼까?
3: 안에?
4: 그리고 뭐 하는지.
3: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
4: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
0: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
4: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 아름다워.
3: 얘 봐. 얘는 어떻게 저색이 나오지?
1: 너무 예쁘다.
0: 지금은 구근유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
4: 여기는 그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지?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빨이 없고 저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을 가가지고 경매 사진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
3: 이렇게 하는구나.
4: 저쪽 끝에서 매일 따라서 쭉 보면은.
3: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4: 그렇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 그때 사시는 거니까.
3: 그러게. 신기하다.
4: 잘 키워서 빨리빨리 우리 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3: 그러게. 대량 납품.
4: 파이팅!
3: 파이팅!
4: 빨리 가자.
3: 가자.
4: 농장 가서 또.

0: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로 들어섭니다.
1: 함께 가는 거지.
2: 오, 이거 무슨 나무야? 보리수 나무인가? 어, 이거 나리백합이다. 오, 이거 수선화 조심해.
3: 다 심어놓을.
2: 오, 수선화 심어.
3: 어디 심어놓은 거 같은데?
2: 그러게. 회장님.
4: 예.
3: 회장님 이거
2: 완전 수선화.
3: 이것도 갖고 왔어, 선물.
4: 아이고, 쏘아주셨어요.
3: 초대해주셔서.
2: 초대해주셔서요.
3: 이거 뭐예요? 하얀색.
2: 왕수선화, 요꽃.
4: 왕수선화네?
2: 흰색에 빨간, 좀 특이한.
4: 아, 이거 너무
3: 맛있어. 마지막에 잘 심으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4: 네. 네. 들어오셔.
2: 네네.
4: 우리 참 여기 월등 가능 있는 것 좀 한번 보세요.
3: 여기가 식물원에
2: 식물원. 아유, 아유, 세상에.
4: 저 뒤는.
0: 꽃과 식물 좋아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난 이웃.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4: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2: 튤립도 진짜... 저기 다 올라오고 있네.
4: 아, 튤립.
2: 네.
4: 튤립 축제구나.
2: 네, 네. 가져가라고.
4: 하늘 피는 거.
2: 네.
4: 아, 그거 아까워서 오며다 막 심은 거예요. 정말 이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2: 네, 네. 올라오고
4: 있어. 완전히 잘 나와. 이거는 뭔지 아세요?
3: 어떤 거?
4: 요거.
3: 해간에 알아.
4: 아, 마이크 감성에만 그 나팔이 있죠?
2: 아.
4: 이거를 녹이 나 가지고 철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나팔꽃처럼 되잖아. 저기 저 옛날 요강 보세요.
2: 아, 저게 요강이었구나.
4: 네. 옛날 요강들 저 마을산에 가서 주웠어요
3: 또.
0: 버리는 요강까지 모아서 화분으로 재활용.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4: 저기는 장화화분.
3: 아, 여기 안 돼.
4: 우리 손주들이 8인데
2: 세상에.
4: 걔네들 신발이 와우. 여기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싹 타락해 있는 저기였고

0: 그래서 맞고 싶어요.
1: 지금 손자도 몇 살이에요?
2: 네?
1: 지금 몇 살?
0: 지금 23살짜리가
1: 그 애기들이 신던 거.
0: 네, 걔가 신던 게 이거.
1: 한 20년 된 거네.
0: 이거야 이거. 사갔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손녀딸들 쓴다.
3: 아유 귀여워라. 추억인데요.
1: 버리는 이거. 게 없네 여기는.
0: 저기 아픈데다가 하는 거보다.
1: 아, 맞아.
0: 우리 네. 이런 데다가.
1: 이쁘네요.
4: 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손자 손녀들을 추억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발 화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화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0: 누구세요? 여기 안 들어오셨죠?
1: 아니, 처음이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3: 어우, 선생님 이렇게 맛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4: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웃의 식사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6: 오늘 잘 하셔요?
1: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맨날 오면 어떡해요?
0: 왜?
1: 맛있어가지고 맨날 오면.
0: 그러게 한번 네.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응,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바빠가지고 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 이거 먹고 또 먹어도 돼요?
0: 에이, 한 번 더 퍼놨잖아.
1: 네. 조금 적었어요. 제가 네. 먹겠습니다.
0: 많이 잡수.
6: 젊은 놈들은 많이 먹지.
1: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죠.
6: 그래야 시계 나가지.
0: 이거 직접 쓰신
6: 네,
0: 거죠?
6: 네.
0: 조금 부지런만 하면 먹을 게 천진데.
1: 농장에다 흙이 많이 썼어요.
0: 참외장아찌? 네. 이건 또 하우스에는 저 상추. 상추 삶아서 무쳤어.
3: 아, 상추도 이렇게 맛있네.
0: 근데 뭐냐면은 박이에요, 박.
1: 이게요?
0: 네.
1: 정말 무가 아니네.
0: 옛날엔 다 이런 거로다가 그러셨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끓였어.
1: 예.
0: 된장국 끓일라 그래다가.
1: 맛있어요.
4: 한때는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귀농을 더욱 반갑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0: 냉동실에 놔뒀다가 우리도 저기 나가면 젊은 척해요.
1: 아, 사장님도?
0: 응. 우리도. 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
1: 근데 조민 씨는 마을 이뻐지면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4: 점심 식사도 모자라 부부에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마음. 이 마을 인심 참 좋네요.
3: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가
1: 잘 먹고 갑니다.
0: 예예 예, 예.
1: 아유.
0: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잡숴줘서 고마워요.
1: 너 아유 밥 부분 먹어.
0: 고마워요.
1: 또 불러주시면 생으로 먹겠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나오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5: 안녕히 계세요.
0: 예. 가세요.
1: 네.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집.
0: 예, 네. 놀러 갈게요.
1: 예.
0: 네.
1: 하나, 둘, 셋, 가자!
0: 산책 갔다 오자!
1: 요즘 산책!
4: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 산책에 나서는 부부. 오늘은 좀 늦었지만 빼놓지 않습니다.
1: 땅 파기! 과연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네요.
4: 귀농 전에는 꿈만 꿨던 반려견도 입양을 했는데요. 귀농 후 이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0: 푸릇한 기운이 도는 들녘을 지나 어디론가 가는 일영 씨.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블로그 교육하겠죠?
2: 아 근데 좀 어려워. 나는
1: 나도 어려워요.
2: 에이블 잘하면서
1: 들으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2: 근데 진짜로 이쪽 길을 들어오면 이쪽 길로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1: 집에서 오늘 뭐 배웠지? 다 잊어버리고
2: 자꾸 해봐야 된다는데 그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
1: 아 그러게요.
0: 이웃 농부까지 데리고 함께 간 곳은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요.
3: 자 우리 지금 포커스가 마케팅이에요. 홍보죠.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쵸? 보여지는 건 중요한데 스킨이랑 스킨. 여러분 스킨을 지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킨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관리로 갑시다. 글씨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스킨 색깔이 어두우면 안 되죠.
0: 요즘 작물 홍보를 위해 블로그 활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오 진짜? 어떻게?
3: 아씨 여보세요.
1: 이게 날라가 버렸어.
3: 날라간 게 아니라 여기 제목을 썼는데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쓴 제목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스킨도 자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0: 여기서 동영상 제작법도 배워 채널을 개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 그 전에 이거 도끼지라는 건 그때 올릴 때 늦게 올린 사람들 다 올라갔잖아요.
5: 무조건 언니 영상으로 뜨거든요. 언니가 찍거든.
1: 코미디.
4: 내가 웃기잖아.
1: 맞아요. 아세요?
5: 내가 저기 썸네일을 잘 뽑았어요. 요즘 핫한 신상 도끼로.
1: 핫한 신상 도끼야. 어 음악도 잘 나오네.
3: 야야야.
1: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4: 응? 이거 내가
1: 힘이 없어.
4: 이라는 거를 한 건데 그러면 참나무 당장 마르지도 않은 생나무를 갖다가
1: 부러졌어 그래서?
4: 쪼겠지
1: 이 와중에 또 택배 왔어요.
0: 제일 바쁜 시기지만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일영 씨. 꿈을 위해 새로운 걸 배우고 이웃 농부들과의 교류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0: 다음 날 주말 아침.
1: 얼마 받길래 줄이가? 알바할 때?
2: 만 원 할까요?
1: 나 열심히 하면 만 원 더 줄게. 알았지?
2: 잠깐만.
1: 우리 저
3: 뿌리마. 어? 뿌리마. 너 창호. 창님이. 너 잊어버린 거야? 뿌리마. 창호 형아. 창님아 이리 와봐. 어? 뭐야? 너 진돗개인데. 기억 안 나?
1: 간식 주면 좋아할 거야.
4: 간식 가지고 올게.
1: 야, 너 아기 때 형 오빠가 앉아! 이거 했단 말이야.
2: 앉아갈 켰는데
1: 그래.
2: 방울토마토도 주셨나?
1: 그지.
4: 줘봐.
2: 이거 뭐예요?
4: 아유.
1: 너 먹어보냐?
4: 이
2: 먹어봐.
1: 맛이 어때?
4: 무슨 맛이야?
1: 어때 맛이? 아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4: 그러게.
1: 냄새나?
4: 부장님이 호기심 많아.
2: 냄새가. 호기심이 똥꼬 냄새.
1: 아, 그...
4: 어디 봐.
1: 좋아한다 쟤는데.
3: 왜 이래? 우리만 왜 이래?
2: 우리만.
1: 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잡아야지.
2: 그렇지. 옳지. 기다려. 우리만. 앉아.
1: 너도 먹어.
2: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간식 앞에서.
3: 아유. 일하러 가자. 가자. 갔다.
1: 빨리 와라. 열심히 해야지.
3: 오, 우리마. 너 진수면 안 되지?
0: 주말이면 연년생 아들 둘까지 포함 가족이 와봐. 농장으로 총 출동하는데요.
3: 흙 태우는 사람은 5천 원씩 조금 더 줘. 나르는 사람은 만 원, 흙 태우는 사람은 15,000원. 그럼 창님이가 일로 와. 태워줘.
1: 벗고 할래? 여기는 더울 것 같은데. 반팔 입어도 돼.
3: 그렇지. 내비도.
1: 괜찮아?
3: 내비고 이렇게 해서.
1: 너는
3: 반만.
1: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해놓잖아? 싸놓으면 옆에 놓을 거야.
3: 네.
1: 그럼 그거 갖고 갖다 줄줄이 일자로 테트리스만 하면 돼.
3: 네.
1: 일단 네가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2: 부를게요.
3: 많다. 반만.
1: 힘들어갑니다.
3: 야, 청소년이 몸에서 열이 나나 보다. 너희는 반팔 입고 엄마는 패딩 입고.
0: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과 대화할 방법을 궁리하다 농장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보통은 하나로 하는 너 두 개로 한다. 배합을 또 하는구나.
4: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1: 진짜래. 이런 신문 읽고는 우리가 안 썼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
5: 그래요?
1: 근데 어떻게 잘해? 밤에 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바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2: 저 새벽까지 안 자.
1: 그러니까 새벽까지 안 자면서 이런 거 생각한 거야?
2: 아니요. 맞는데.
1: 그러면 너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벤치마킹 했군.
3: 벤치마킹 한 거야?
1: 아니야 또? 검성까지 해?
2: 네?
1: 이야, 잘 키웠네.
3: 엄마가 못 따라간다. 주말마다 나와서 해서 알바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2: 저도 이제 뭘 하면 될까요?
3: 엄마가 이제 쌓아놓으면. 벌써 다 있어 이거를? 딸이네. 훌륭한 일꾼을 뒀어요.
2: 그렇지.
0: 농장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부부만의 비법인데요.
1: 어머니랑 일하는 게 편하지? 아버지랑 일하는 게 편하지?
2: 아버지가 편하지.
1: 왜? 아버지가 편해?
2: 혼자 다 해주니까.
1: 아, 어머니는?
2: 어머니는 할 게 많아요.
1: 뭐가 할 게 많아?
2: 그거 날라야 되고.
1: 아, 일이 많다고?
2: 일이 많아.
1: 여기는 일이 적은데? 아, 그렇구나.
2: 이건 듣기만 하면 돼.
1: 창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것도 좀 더운데야 돼, 그래서?
2: 돈 많이 받았잖아요.
1: 돈 많이 받는데? 그랬어?
2: 돈은 일꾼이라고.
1: 너는 일꾼 아니야?
2: 저는 숨지 않았어요.
0: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두 아들 모두 큰탈 없이 무난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3: 수고했어. 창호야, 창님아, 너희들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났어.
1: 맛있는 거 우리 해주시네.
3: 가자, 얼른.
0: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부부의 집은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에 있습니다.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일영 씨.
1: 저녁 메뉴가 뭡니까?
5: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김치짜기 해서 먹어요.
1: 아, 좋죠.
5: 애들 좋아하니까.
1: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5: 고기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1: 애들 찍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5: 알았어요. 불을 켜고.
1: 일단 이거는
6: 기다려.
1: 갤러리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6: 기다려.
1: 어디다 갖다 놓나 그랬지? 조회수 많이 나오게.
2: 근데 나오는 건 뭐, 어? 우릴 텐데.
1: 일단 해봐봐. 야, 어머니 조회수가 지금 600명인데 우리는 13명밖에 안 되잖아.
2: 꾸준히 올리세요. 어머니 돼서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고.
1: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2: 어떤 거?
1: 짠하잖아. 일단 음악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자. 산책하는 거야.
2: 영상이 44초인데 30초만이.
1: 44초잖아. 아니 30초짜리야 이게? 아 여기 위에 떠 있구나. 봐봐.
2: 이 음악은 약간 슬픈 음악 같은데?
1: 프리마.
5: 아 아니야. 음악이 슬퍼.
1: 그래?
2: 이건 이런 거 같다.
1: 프리마. 앉아. 진짜 빨리 넘어간다. 어떻게 한 거야?
2: 응?
1: 뭐가? 너 빨리 지나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0: 요즘 일영 씨를 따라잡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2: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봐.
1: 우리는 이제 하나야.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게끔 연합하고 동맹해서.
5: 위기감 없어요.
1: 3월 말까지 100명. 그거 알아? 50명.
5: 오 맛있겠다.
1: 어 맛있네. 나.
5: 이제 밥 먹자.
1: 장아! 밥 먹어!
0: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이 났나 봅니다.
1: 창아, 너 수저 젓가락 났냐?
5: 네.
1: 네가 난 거야?
5: 네. 오, 나 뜨거워, 뜨거워.
1: 우리는 창아 항상 수거 수저 담당이지.
5: 어. 자, 이제 먹어요.
1: 우와.
5: 짜글이. 엄마가 제일 잘하는 짜글이.
1: 맛있겠다.
0: 한창 클 나이에 아이가 있는 집답게 고기 반찬은 필수. 마을 어르신이 챙겨준 반찬까지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1: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 먹어. 오늘 수고했어.
1: 밥 잘 지었다.
5: 김치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1: 나는
5: 간장에다 찍어서.
1: 난 고기부터 먹을래. 오늘 힘을 많이 써갖고.
5: 오늘 힘들었어?
1: 응. 아버지랑 일해서 힘든 거야? 아니면 일이 힘든 거야?
2: 뛰어다니면서.
1: 아, 빨리 끝내려고?

0: 내 알바도 열심히 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 너무 공부만 하지 마. 게임도 해. 네.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게임 많이 하라고.
1: 네?
2: 뭘? 그건 아니지.
3: 너무 그런 것도 안 그런 거야.
2: 그래 맞아. 솔직하게.
3: 옛날부터. 아버지도 그래요.
2: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 이런 반성.
4: 장미도 많이 먹고 상어도 많이 먹고.
0: 네.
4: 나중에 또 힘든 거 있으면 많이 도와줘.
3: 네.
4: 어머니 아버지 힘내게.
3: 네.
0: 그래 고마워.
4: 많이 먹어. 빨리 크게. 쑥쑥. 쑥쑥이.
5: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농부가 되고 얻은 큰 행복입니다.
0: 희아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0: 30개?
2: 그리고 보라색 20개. 광석 하나 20개. 그리고 미니스 하나 30개.
0: 거의 이제 꽃물이죠.
2: 그리고 많이 팔아서 좋은 것 같아.
0: 그러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네요.
2: 씨앗을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0: 하나하나 손 다 봤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0: 3년 차인데. 빨간색 다 했고.
2: 오케이. 내가 이거 실어줄게.
0: 네.
2: 힘 있는 사람이 실어야지.
5: 포장된 상품은 이동형 작업대로 옮겨주는데요.
0: 이거 내일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2: 기차기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힘도 안 돌고.
0: 그러니까 한 번에 20개씩. 뭐
2: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늘리고. 이렇게 많이 무게가 엄청난데.
0: 완전 편하죠. 역시 농사에는 연장이 필요해요.
5: 이동형 작업대와 레일을 구상한 건 남편. 덕분에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부부 둘이서 이 많은 농장 일을 해내는 것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도구들 덕분인데요.
2: 여기까지 적색?
0: 적색. 여기까지 보라.
2: 색깔이 안 보이면 내릴 때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사서 직접 파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은 거잖아.
5: 넘치는 아이디어로 불편했던 점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 부부. 특히 작업대용 레일은 분리와 조립이 가능. 땅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하우스 다섯 동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요.
2: 얘는 미니 수선화. 작아서 미니. 키가 작아서 미니.
0: 딱 팔기 좋네 지금.
2: 그렇지.
0: 꽃망울도 톡톡톡 막 터지려고 하고.
2: 끝. 끝.
5: 귀농 3년 차.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납품 준비도 금세 끝냈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곳은 용인시에 있는 화훼 전문 유통센터인데요. 대형마트와 서울의 화훼시장에 이은 또 다른 주 거래처입니다.
0: 어머나, 이게 뭐야? 아, 겹수선아. 우리 거하고 완전 다르네.
5: 전국의 꽃들이 모이는 이곳. 부부에게는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 상태를 직접 보는 그야말로 배울 것 많은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생명력 넘치는 꽃들은 언제 봐도 와, 참 마음이 좋죠.
2: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물건 온다고. 오케이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팀장님도 바쁘시네.
0: 먼저 온 손님 먼저니까.
2: 아이고야.
0: 아이고 바쁘시네.
2: 살찌면 못 빠져나와요.
0: 그러게.
2: 야 우리가 내리자.
0: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없는데.
2: 이게 봐봐.
0: 아 양쪽에.
2: 하나 걸쳐가지고 하나 빼서 이렇게 놓는 거야.
0: 그럼 내가 이쪽으로 놓을까? 아 돌리게 얘를?
2: 이 25개나
0: 여기 와서 알바해야 되겠네.
2: 안 그래도 나한테 알바 하라더라.
0: 아 그래?
2: 여기 직원이. 여기 놓고 한 바퀴 돌리면
0: 잘 돌려야 되겠네. 기울어지겠네.
2: 돌려 어디서? 오케이. 1번.
5: 벌써 2년 넘게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 바쁠 때면 부부가 알아서 물건까지 옮기기도 하는데요.
2: 팀장님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3: 예.
2: 근데 왕꾸상아 저쪽에 다 있어.
1: 프로리.
2: 어, 그니까 저 집에 못 봤어?
1: 봤어요.
2: 근데 왜 안 죽어?
1: 정신이 없어.
2: 그러니까 나도 웃어.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어?
5: 다양한 꽃들이 모인 도매시장이나 다름없는 유통센터. 매일 아침마다 농장의 물건이 얼마나 팔렸나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6: 뭐라고 걱정 많이 거래
2: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왕성 11개 신고 갈게요. 안 실어줄 거잖아, 그죠?
1: 예.
2: 확인 안 해도 돼?
1: 아이, 뭘 확인이야.
2: 예. 입고 사는 사이에.
1: 아, 그럼요.
2: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아침에 팀장님 때 많이 바꿨단 말이야.
7: 안녕하세요.
2: 네. 네. 네.
5: 납품을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판매철에는 농장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비워둘 수가 없는데요.
8: 아이,
2: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전화 왔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전화 하시고 오셨다고.
8: 아, 어서오세요.
2: 네, 약간 올려드릴게요. 어두워가지고.
8: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피었잖아요.
9: 네, 피어있는 거. 이제 안 피어있는 거 저쪽에 있어요. 빨강, 이제 보라.
8: 평택시장에서 보니까 네. 5천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9: 아, 이거 하나에? 네, 저희는 만 원에 다섯 개.
8: 네, 그래서 싸게. 검색하는데 네네. 다섯 개에 만 원이라 그래서 어? 봐야지.
9: 아, 이거 전국 택배 다 가능해요. 분홍색.
5: 농장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비해 꽃이 판매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9: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9: 네, 얼른 들어오세요. 나니까.
5: 오랜만에 지인들까지 농장을 찾았는데요.
9: 이게 네덜란드에서 아예 딱 온도를 맞춰 세팅돼서 오거든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여기 한 400개 들었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11: 400개 들어간다고 하나에.
9: 응.
11: 이거 사진 찍을게요.
9: 어, 그럼요. 이건 진짜
11: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9: 이거 보세요. 제가 개봉해 볼게요.
11: 네.
9: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빨간색 나리 백합 구근인데요.
11: 네.
9: 여기가 하늘을 가게끔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11: 나도 사갈까?
9: 어, 네, 얘는 빨간색이고요.
11: 네.
9: 이쪽은 노란색인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쳐졌을 때 몰라요.
11: 그러게, 알 수가 없네요.
9: 나중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10: 사갈래.
11: 지갑을 여는.
9: 자, 주문하십시오.
11: 농장주님의 지갑을
9: 네네네.
11: 몇 개 하면 돼요?
9: 한 박스 가져가세요.
5: 일영 씨의 입담 덕분에 지인들도 구근을 사기로 했는데요.
11: 말은 막 시킬 거니까 헤아리다가 보내오세요.
9: 아, 아니 절대.
11: 너무 예쁘다. 뿌리도, 구근도.
9: 맛있어.
11: 구근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커.
9: 네, 안녕하세요.
2: 차 큰 거 갖고 오세요.
9: 네,
2: 그래. 큰 거 싫지.
9: 네,
10: 감사합니다.
9: 네, 들어가세요.
11: 이거를 좀 심고 싶어서.
9: 네네.
2: 네.
9: 아유, 예뻐라.
2: 이쁘죠?
9: 네.
2: 네.
11: 여기 있는 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다 메꿀 씩.
9: 아, 그러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2,500원씩이에요.
11: 네네.
9: 네네. 몇 개 정도 드릴까요?
11: 한 번에 드릴게요.
9: 좋은 걸 뽑아드려야지. 오래 보실 수 있어요.
5: 농장 앞에 심어둔 꽃을 보고 마을 주민이 들른 건데요.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분의 마음도 사로잡은 꽃입니다.
9: 물 많이 주세요.
11: 네.
2: 놀러 갈게요.
8: 네.
2: 네. 또 오세요.
8: 네.
2: 아, 네.
9: 네네. 아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시네.
2: 저 위에도 심어야겠는데.
9: 네, 위에도 심어야 되겠는데요.
5: 요 며칠 납품처에서 가져온 화분도 있겠다. 꽃 심기에 나섰는데요.
9: 향도 좋고. 어, 히아신스는 벌들도 좋아해서.
2: 마루야, 너도 심으려고?
9: 꿀마. 마루 왔어? 마루 냄새 맡으러 왔지?
2: 야, 일로 와봐. 엄마 일하는데 꽃향기 끌려?
9: 히아신스 향이 어때?
2: 좋아?
9: 마루야?
2: 괜찮아?
9: 히아신스
2: 좋아.
9: 향이 취하면 안 돼?
2: 고개를 못 들겠어? 취해서.
9: 어, 얘 꽃받침 너무 좋지? 예쁘게 자라라.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아, 나는 꾸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2: 자기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9: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2: 잠깐만. 진짜. 어, 침이 없네.
9: 침이 없어.
2: 안 발랐는데?
9: 아니야.

0: 네네. 예쁘죠? 왕수선화예요.
1: 꽃은 다 이뻐요.
0: 네,
1: 맞죠? 그래서 꽃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2: 꽃 얘기도 하고 저희 둘한테도 뭐라 그러세요?
1: 조심하시죠.
0: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2: 네.
0: 거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바로 그냥 효과 바로 나는데? 예쁘다고? 웃으시고 지나가시는 거. 주위에다 심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2: 보시고 뒷서분 내주시고. 아, 좋다.
3: 꽃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농장일을 마친 부부. 인근에 있는 평택호로 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0: 어우, 공기도 시원하다.
4: 간만에 나오니까 좋네.
0: 일하다가 이렇게 힐링하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꽃집 할 때는 시간이 메어 있었잖아.
4: 그렇지, 아무래도.
0: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님이 언제 오실까.
4: 그치, 회사 다녔다면 내가 뭐 하고 있겠어? 회사에 있겠지.
0: 그치, 우리가.
4: 지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둘이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0: 기농의 기쁨?
4: 그치.
0: 기농의 여유?
4: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지어도, 그리고 또 농사를 잘못 지어도 오롯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지.
3: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귀농. 지난 3년 동안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4: 봐봐. 다리도 이쁘지?
0: 다리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대.
4: 우리 하우스 보는 것 같아.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 4번 하우스, 5번 하우스.
0: 그러네.
4: 그치? 저 다리가 기차가 달리는 다리래. 기차가 달리면 우리의 꿈도 저 기차길처럼
0: 쇼. 우리의 농장이 지경이 넓혀졌으면
4: 좋겠다.
0: 넓혀질 거야, 아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될 거니까.
4: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밤낮으로 일하잖아.
4: 아니, 그래도 밤은 쉬어야지.
0: 그렇지. 쉴 때는 쉬고.
4: 당연히 쉬어야지.
0: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4: 지금처럼.
0: 지금처럼만.
3: 언젠가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꽃의 생명력을 전하는 농원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0: 역시 스승님이 잘 키워요. 와, 우리는 레일이 있는데 오빠네는 하늘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네.
5: 오빠, 어떻게 이 꽃대랑 잎사귀랑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잘 맞췄어?
6: 그거 다 가르쳐 준 거.
5: 그렇지, 영업 비밀이지.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저 구두쇠가 온다. 저 구두쇠가 온다.
3: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엄마의 아두나

0: 쉐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현충일을 맞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린 다시 만나는 소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소리, 놀이판, 씨름판, 여기서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만나볼 판에서는 뛰어난 소리 실력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소리꾼 서희철의 강연과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의 특별한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를 던지고 흥이 나면 함께 어울리기도 했던 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현충일의 의미, 국악으로 기억하다. 소리꾼 서희철과 국악밴드 오름새가 선보이는 판. 예술을 통해 역사와 공동체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국악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2: 이 다시 만나는 소리 공연은요,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예술교육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이 봄시즌 프로그램에 일환된 하나의 공연이고요. 어제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현충일을 기념하여 저희 센터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전통예술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연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이 함께 했는데요.
3: 귀에 멋있는 이 오름새 이렇게
1: 각종 소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서희철이 유쾌한 입담을 펼쳤습니다.
3: 왜 왕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열린 공간입니다. 판은 마당이었죠. 마당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당은 현재의 공연장이나 이런 센터로 이어지고 내려오는데요. 판소리의 추임새처럼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공연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제가 이 공연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 양천센터만이 가진 새로운 장점이랄까? 좀 특장점이 이 수조가 굉장히 전통의 판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자와 관객자가 한 공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양천센터만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격식은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판.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가 흥겨운 판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희의 본질은 공동체와 신명이죠. 오름세의 대표곡 때루는 떼지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락 사운드를 결합한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루라는 곡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고요. 전통 연희 꼭두각시 노름에서 기반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 전통 연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오름세의 흥겨운 무대 만나볼까요? 상무끈이 긴 12발 상무 퍼포먼스와 광대의 덕목을 노래한 광대가 연희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광대의 의미를 묻는 곡입니다.

이날 순국선열들이 불렀던 민족의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투쟁을 벌이다 망명길에 오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국을 위해 지은 거국가에서는 국권은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이 거국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랑 같이 있고 싶지만 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난 동안은 너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런 정말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 우리 민요, 정말 익숙한 내 삶에서 불렀던 이 민요를 개사해가지고 뭔가 그 취지를 조금 더 격양시키고 그 뜻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또 국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0: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불렀던 독립군 아리랑. 씩씩한 새마치 장단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드높인 힘찬 가락이 휘몰아칩니다. 이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만주를 향했던 광복군 아리랑의 결연함 무대를 채웁니다.
1: 보통 이런 곳에 오면 강연 없이 그냥 즐기다만 가는데 그런 이론을 앞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우리가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떤 마당이고 어떤 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알고 하니까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국악이랑 현대음악이랑 드럼이랑 이렇게 같이 뭐 믹스가 조금 됐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국악이랑 같이 콜라보된 그런 음악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0: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국악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판이 펼쳐질까요?
3: 우선 지금 이 공연이 진행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라는 예술교육 사업이 봄 시즌에 이어서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 시즌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내외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현충일의 가치를 되짚고 우리 소리로 하나가 된 오늘. 음악이 만드는 경계 없는 판 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소리꾼 서희철이 흥미롭게 풀어낸 판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관객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진짜 판이 열렸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거국가와 밀양 아리랑 선율을 담은 광복군 아리랑을 선보여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독립투사들이 한뜻으로 불렀던 아리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즐기는 공연, 왁자지껄 신명나는 판이 일상 곳곳에서 자주 열리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장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더욱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해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풍물패가 어우러진 대규모 전통 연희 길놀이, 그리고 줄타기, 곧싸움, 기점놀이까지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국악의 날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아리랑 공연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 소리의 뿌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로 어우러진 제2회 국악의 날 만나러 광화문으로 가볼까요?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광화문 광장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우리 가락의 먹과 흥에 취하는 모두의 축제 속으로. 지난 6월 5일 이곳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선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을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 올해 두 번째를 맞아 3일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여 아리랑 대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다양한 가치와 역사를 담은 공연들을 준비하였고, 특히 오늘 점심 무렵에는 대한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대규모의 전통 연희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줄타기와 기점놀이, 그리고 고싸움과 같이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날도 헝거서 둥지 섰다 알폭본 듯이 날도 헝거서 힘찬 박수!
1: 아리랑 대축제의 서막을 연 것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인데요. 조선팔도 실력 있는 광대들의 신명나는 한판 노름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4: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 연희부에서 준비한 곡은 팔도 연희판이라는 곡입니다. 팔도 연희판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놀이, 족방울, 설장구, 무울북 등으로 기반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국악을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엔 세종대로가 들썩입니다. 대한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합동 길놀이가 펼쳐진 건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의 행진을 필두로 각 지역 농악보존회와 학생 풍물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여 명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길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정신의 정수인데요. 행인들도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고싸움입니다. 고싸움은 지푸로 만든 거대한 고를 맞부딪혀 승자를 가리는 민속놀이인데요. 광주 칠석 고싸움 보존회 회원들의 시연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박진감 넘치는 고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지는 뽐내기 마당. 국정 사자놀음과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어우러지는데요. 각 대학의 풍물패들도 함께해 저마다의 끼와 실력을 뽐냈습니다.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학생들. 바로 대평중학교 날무의 북충 동아리인데요. 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를 당차게 선보이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0: 저희가 대구 학교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렸고, 근데 관객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한 지 130주년, 나은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0: 이번 국악의 날에는 3대 아리랑 공연뿐 아니라 명인 명창의 무대, 국악밴드까지 다양한 아리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아리랑은 한민족의 DNA와도 같습니다. 국악이 무대에서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오늘 강화문 광장에서 한 국악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국악에 대한 큰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또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 수 있는 팝업 전시도 운영되었는데요.

0: 우리 문화 체험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 우리가 재밌었어요.
2: 우리나라 악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3: 우리의 국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도 역시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4: 저희 국악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겨오고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악임을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긴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 광화문을 가득 메운 흥과 신명처럼 국악의 날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 네,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국악축제 함께 즐기셨나요? 저는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온 노래 아리랑이 광화문에 울려 퍼진 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자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정선, 밀양, 진도 등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가 아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이제 아리랑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만큼 더욱더 오래 보존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국악이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창극, 뮤지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인데요. 국악방송에서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아 처음으로 단독 MC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리꾼 김준수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아, 환영해요. 우리 문화인 공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6: 감사합니다.
5: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6: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 아니, 외부에서는 많이 뭐 행사 때도 만나고 네. 공연 때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6: 맞아요.
5: 네.
6: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었고 진짜 이렇게 오니까 네. 아,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실감이 납니다.
5: 근데 자주 봤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6: 저는 이제 우선 네. 공연장에서도 많이 뵙었고
5: 그러니까요.
6: 하니까 사실 자주 뵀었던 것 같고
5: 그러니까, 네.
6: 이 공간이 조금 낯설 뿐이지 네. 너무 익숙합니다.
5: 아, 저도 그래요. 아니 요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진짜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이제는 진행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6: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뮤지컬
5: 네.
6: 또 이제 뭐 어떤 또 뭐 개인적인 어떤 방송 활동 등 그다음에 이제 뭐 국악 방송에서도 제가 첫 진행자를 맡았잖아요.
5: 그러니까요.
6: 저한테는 가장 이게 개인적인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온 것도
5: 네.
6: 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5: 아, 제가 감히.
6: 워낙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5: 네.
6: 이런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5: 아~
6: 그런 것들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5: 아니, 근데 준수 씨 워낙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6: 그렇지 않아요?
5: 사실 뭐 다른 거 다 잘하지만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 어떤지 그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5: 먼저 뮤지컬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편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난번에는 또 뮤지컬 서편제 이제 다른 캐스팅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범석 배우 그리고 이봄소리 배우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6: 안 그래도 봤습니다.
5: 아, 보셨어요?
6: 그 영상을 보고 왜 난 저기에 빠져 있을까?
5: 따로 모시려고.
6: 아주 조금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5: 아, 그랬어요. 따로 모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6: 근데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 네.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동호 역을 맡은 게 아니시죠?
6: 맞아요.
5: 네. 네. 언제 했었죠?
6: 2022년도에 네.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0: 서편제 마지막 시즌에 동호 역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서편제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어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제 진짜 서편제 굿바이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0: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영영 안녕일 것 같았던 그런
1: 네.
0: 작품이었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1: 어땠어요?
0: 좋았어요.
1: 약간 헤어졌다가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느낌일까요?
0: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다시는 못볼것 같았는데, 아, 이제, 그, 안에서의, 마음 안에서의 되게 아쉬움과 좀,
1: 네.
0: 이제 조금 만났는데, 이별이라니, 이런 어떤 서운함도 있었는데,
1: 네네.
0: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1: 네.
0: 오히려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4년 전 동호를 했을 때와 지금 동호를 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즐겁고
0: 네.
1: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건가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 서편제 이야기는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또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1: 네.
0: 창극과 뮤지컬의 경계가 조금 이제 장르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제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데,
1: 네.
0: 이제 4년 뒤에 다시 서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1: 네.
0: 그때보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해졌고, 그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품에 임하게 된것 같아요.
1: 그래요. 아니, 제가 앞서 이제 준수 씨를 소개할 때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악계라는 수식어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인기만 최고냐? 또 그것도 아니죠. 2013년에 국립창극단을 최연소로
0: 네.
1: 입단을 했고요. 올해 1월에 국립창극단을 떠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13년에 몸 담았다가 2026년에 그만뒀으니까 10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왜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0: 네.
1: 나와 보니까 어떤지도 궁금해요.
0: 2013년도에 이제 입단을, 정식 입단을 하고 나서
1: 네.
0: 창극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또 많은 소리꾼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나눌 수 있고
1: 네.
0: 같이 만들어가는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만드는 그 작품이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혼자 소리판에서 소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1: 네.
0: 또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1: 그렇죠.
0: 어렸을 때부터 창극단의 무대가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렇게 입단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창극단에서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1: 네.
0: 뭔가 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뭔가 또 나만의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같이 함께 한켠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해오면서 거기에 쌓였던 나의 경험과
1: 네.
0: 조금 내 나름의 어떤 경험치들로
1: 네.
0: 내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고민하다가
1: 네.
0: 결정하게 됐습니다.
1: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0: 외로워요.
1: 외롭죠?
0: 외롭습니다. 어쨌든
1: 예.
0: 저에게는 가장 큰 울타리이기도 했고,
1: 네.
0: 저에게는 항상 정기적으로 쓸수 있는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대였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런 무대들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그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성장했던
1: 네.
0: 무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돌아서면 너무나 생각나는 무대이기도 하고,
1: 네.
0: 다시금, 아, 언제 저 무대에 내가 다시 더 서서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 그럴 날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막연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1: 그치만 한편으로 막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도 있나요?
0: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저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은 꽤 길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들이 사실 좀 필요했었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나서 고민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는
1: 네.
0: 오히려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1: 그렇죠.
0: 네,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는 더 좋지 않은 마음일 수도
1: 네.
0: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좀더
1: 네.
0: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이제 국립창극단을 떠나
0: 네.
1: 홀로 서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0: 네.
1: 국악방송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예. 김준수의
0: 네.
1: 아지트의 첫 단독 MC가
0: 맞아요.
1: 되셨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0: 네.
1: MC는 첫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0: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의 또 마음가짐이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1: 뭐예요?
0: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오늘 제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네. 게스트, 어떤 손님으로서 항상 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되게 저한테는
1: 익숙했죠.
0: 익숙했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모시고 제가 그분을 잘 리드하면서 네.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 네. 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자로서 역할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저희 아지트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왔다가 제 얘기하고 가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네.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1: 그렇죠.
0: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또 모셔서 또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걱정도 앞서고 그러니까 우와. 이런 역할들이 절대 쉽지 않은 역할이구나. 그래서 저는 새삼 너무나 어떤 친한 지인분들도 모시기도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와서 떠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제목부터 좀 네. 그렇게 짓고
1: 편안하게
0: 싶었어요.
1: 지었고. 네. 아지트. 그러면 토크 콘서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아요.
1: 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0: 음악 뮤직 토크쇼입니다.
1: 아, 예.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매주 김준수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서요.
0: 맞아요. 그것도 부담이에요.
1: 아, 매주 그럼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꼭 어떤 무대를 꼭 보여줘야 돼에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때그때 무대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들려주는 편인데요.
1: 혼자서?
0: 혼자.
1: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야.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0: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1: 그렇다면 또 저희가 첫 방송이 늘 중요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네. 첫 방송 때의 오프닝 송은 어떤 거였나요?
0: 이제 가장 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를 전통 소리를 딱 했습니다.
1: 어떤
0: 수군가의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군가 이제 이수자기도 하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소리의 첫 시작을 이 방송에서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눈대복을 불렀습니다.
1: 그 첫 방송을 놓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럴까요?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뜰에 공손히 복지허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허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조르 금금오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다로 도끼를 해원살지치 낭말리 장성사드 사냥싸움에 맞춰사던 접첩에 둘러싸고 도끼들 입다 잡는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든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정말 오프닝으로 잠깐 맛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실력이라
0: 더
1: 아쉽기도 한데
0: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했지만
1: 네.
0: 정말 재밌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도 기대가 되지만 이 시그니처의 오프닝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정확히 PD가 오셨습니다. 우리 정확히 PD도 또 문화인 공감 저랑 함께 했었던
0: 네,
1: 분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아주 진행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0: 그래서 가다가 앞서서 잘 부탁드린다고.
1: 그러니까요. 예.
0: 부탁까지 하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 아니, 워낙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0: 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1: 그러게요. 예. 아주 회사에서도 신경 쓰는 분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첫 녹화 때도 또 봤어요. 아주 찐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고영열 씨랑 송소희 씨랑
0: 네.
1: 어떻게 이 분들을 첫 회로 모신 것에는 준수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걸까요?
0: 우선 너무 다방면으로 창작 활동부터 해서
1: 네.
0: 또 경기 소리꾼, 또 남도 소리꾼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공연을 했던 적도 많았었고
1: 네.
0: 그 첫 시작을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1: 네.
0: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인 것 같아서
1: 네.
0: 첫 번째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1: 아, 아니 좋아하는 친구들 다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디님과 작가님과 많은 상의를 하기도 하지만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오.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1: 정말요?
0: 네.
1: 오, 그럼 이렇게 누구 만날 때마다 나와줘? 꼭 나와야 돼?
0: 약간 제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1: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0: 나와줘가 아니라 나와줘.

0: 주세요.
1: 하나 주세요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편안하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준수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뭐 풍류대장 JTBC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현역가왕2 MBN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야말로 뭐 판소리뿐만 아니라 그 김준수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다음에 외모도 뽐낼 수 있는 그런
0: 아닙니다.
1: 무대들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연 프로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0: 우선 결국에는 저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관객을 만나는 일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백마디 말보다는 저는 무대 위에서 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서도 고민 끝에 도전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뭐, 소리야.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 또 심지어. 왜 괜히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댄스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1: 원래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피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0: 정말 별걸 다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춤추는 걸 되게
1: 아,
0: 좋아해요. 우리 춤에
1: 그래요?
0: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1: 오.
0: 춤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고, 그리고 제가 상극단 안에서도 이제 안무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1: 그쵸.
0: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또한 제가 너무 좋아하고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1: 거부감
0: 억지로 할
1: 없이.
0: 수는 없었던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이 무대 아니고서야 내가 어디서 또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1: 그것도
0: 마음으로
1: 맞아요.
0: 또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오, 아니 근데 그래서 굉장히 국악인들 아니면 국악을 사랑하는 팬들 이렇게 좀 한정적이었다면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팬층이 확 다양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7월 4일에 첫팬 콘서트를
0: 네, 맞습니다.
1: 열게 되는군요. 와, 아니 준수 씨를 처음부터 꾸준히 봐왔던 팬분들이라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고 또 최근에 알게 되고 좋아했다면 너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요? 와.
0: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 더, 왜, 아직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왜냐면은 사실 공연이라는 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또 그간에 어떤 취소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진 이제 첫 오픈했을 때는 정말로 매진이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진이 공연을 할 때까지는 매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취소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뭘
0: 보통
1: 걱정하세요.
0: 매진 이러면 아, 표가 이제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몰랐다가 나 이제 가고 싶은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0: 네.
1: 펼쳐지는지.
0: 7월 4일 토요일 날 1시 6시에 이대 삼성홀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팬콘서트를 열거든요.
1: 심지어 2회네요.
0: 맞아요.
1: 1시, 6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팬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나만의 모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짝 스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이제 팬 콘서트,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센스들이 담겨 있겠지만, 또그 중간중간에 팬분들과 뭔가를 할수 있는 뭔가 재미난 어떤 코너들이 사실 숨어
1: 오,
0: 있어요.
1: 팬과 함께하는?
0: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에 어떤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0: 그리고 또 하나.
1: 또 있어요?
0: 제가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팬콘에서 이제 신곡 앨범을 약간 스포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1: 야, 앨범에 아직 미발표 곡들이지만 팬분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
0: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예, 팬분들께서 진짜 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0: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왜 아니겠어요. 예.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준수 씨 만나서 항상 공연장 뒤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랬었는데 좀 재밌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니까 네. 제가 아지트에 온 기분이 들게.
0: 한번 놀러 와주시면 안 돼요?
1: 아, 저 너무 좋죠. 근데 음악인이 아니어서.
0: 근데 오시면 노래하셔야 돼요.
1: 노래, 아,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0: 아니, 진짜 이참에 한번.
1: 너무
0: 이참에 한번.
1: 예, 형편없는 노래 시간.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1: 아,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아, 왜냐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는 무대에 또 제가 가서 망쳐놓을 순 없기 때문에.
0: 아니, 그리고 정말로 그것도 그거지만 네. 같이 함께 이런 좀 이런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1: 그러면
0: 약간 이러면서
1: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0회 특집 이런 네. 특집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0: 100회요?
1: 저도
0: 아직 뭐 할 수 있을까 100회까지
1: 할 수 있을까 저 한국 무용 전공했으니까 네. 제가 가서 태평무라도 한번 추는 걸로
0: 진짜요?
1: 그러니까요 예.
0: 이거 빨리 이거 박제해야 돼요 이거 빨리 박제해야 돼요
1: 예.
0: 이거 지금 제가 녹음해야 됩니까?
1: 진짜 저는 다시 제가 그런 무대를 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0: 근데 네. 진짜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정확히 피디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0: 끝나고 명함을 좀 주시고 가시죠.
1: 알겠습니다.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김준수의 아지트 정말 우리의 음악을 편하게 또 편한 공간에서 듣는 것처럼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셔서 그들의 속얘기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우리 국악이 정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아지트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국악인들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김준수의 스페셜한 무대까지 만날 수 있는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 금요일 밤 10시에 국악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궁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르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7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판소리 5바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인데요. 1991년 시작해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전통 판소리 보존과 계승은 물론이고요. 귀명창들을 위해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하루에 한 바탕씩 들려주는데요. 7월 1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을 지냈던 왕기성 명창이 미산제 수군가를, 7월 2일에는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으로 활동하는 장문희 명창이 동초제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7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이 동초제 흥보가를,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송재영 명창이 동초제 심청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마지막 날에는 김금미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난누민유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2: 이럴 땐 어디에?
3: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한번 해보자. 시작. 아니야. 뭐 기본 장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0: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국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체이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아이고, 50대가? 아이고, 어제는 난 폭삭 속았어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오셨습니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란 제주어입니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해올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해양역사대학교에서 하멜연구만 30년째 하고 있는 하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성이 하시냐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하멜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로 해서 하멜의 이름자를 따서 하교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아주 특별한 파트너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바로 저희 해양역사학과 제자들과 소리로 시간여행을 여는 미리네 연주단입니다. 자, 이제 연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17세기의 나가사키의 항구로 또는 폭풍 우치는 어느 바다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어느 방향으로 정하셨나요? 저는 하멜 연구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길이란 어딘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은 부와 명예로, 어떤 길은 또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위에 서게 된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헨드릭 하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야기는 그의 13년의 기나긴 여정, 그의 운명이 그려낸 슬프고도 위대한 길, 하멜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653년 여름. 장소는 일본 나가사키의 유일한 무역항 대지마입니다. 저 작은 인공섬에서 우리 네덜란드 상인들이 아주 분주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절 대지마의 아침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어우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 승원장님, 이거 어디다도 못 가요.
1: 어, 거기 그쪽으로 내려놓을게.
0: 아, 저기, 여기요.
1: 으쌰. 아이고. 아, 자연들 이쪽으로 와서 앉아볼게.
0: 예? 왜요?
1: 어? 아, 피터, 이거 한번 마셔봐.
0: 응?
1: 얀센, 이거 뭐지? 자연들 한번 마셔보게.
2: 건물인데? 잠깐만.
1: 아유, 쏴! 아우, 이거.
0: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 이거 왜 이렇게 써요?
3: 아, 이거 무슨 아. 약이에요?
1: 아우. 이것이 바로 커피라는 것이야.
3: 커피요?
1: 그래. 앞으로 이게 돈이 될 거야.
0: 이게 돈이 된다고요?
1: 그래. 에이. 난 이것으로 일본과 무역을 할 걸세.
0: 글쎄요. 저기 저 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시던 차가 있는데 이걸 돈 주고 사먹는다고요?
3: 아이, 그러게.
1: 두고 봐. 한번 마시면 다시는 마실 순 없을 거야.
0: 그런가?
2: 아닌데.
1: 아, 없어. 아니, 뭐.
0: 오, 맞다. 아, 근데 그 스페르베로는 저희한테 소식이 없어요? 그 오늘 새벽이면 맞아. 도착했어 하잖아.
1: 그러게. 대만으로 떠났단 소식 이후엔 감감무소식이야.
2: 날씨가 안 좋았나?
3: 아, 거기 중요한 것도 있는데.
0: 아, 맞다. 그 배 하밀도 같이 탔다 그랬어요.
3: 아, 그 장부 정리를 잘한다는 친구?
0: 어,
1: 그래. 그런데 배나 물건보다 사람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0: 그러게요.
4: 방금 보셨습니까? 저 친구들이 마시는 그 쓴 물, 그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우리가 덥지 커피라고 들으는 찬물을 한 방울씩 뚝뚝뚝 내려 마시는 커피. 원래 덥지란 뜻은 네덜란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 네덜란드 배 상인들이 배에서 오랫동안 커피를 보관하게 쓰던 방법이지요. 그 원두 커피가 실려있는 스페르베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GPS가 고장난 채 기막힌 운명의 길로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했는지 다음 막을 확인해 보시죠.

하멜 일행을 실은 스페르베르는 결국 순항해서 도착하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항해의 순간을 오직 음악으로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리네 연주단의 음악에는 희망찬 출항의 멜로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우의 보요, 그리고 결국 부서져 낯선 땅에 닿게 되는 비극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네, 방금 여러분께서는 음악으로 한 척의 배가 희망에서 절망으로 가라는 모든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폭풍우는 그렇게 스페르베로를 좌초시키고 나서야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긴 너지? 말을 들어보니 일본인 것 같고 절대 아닌 것 같고 여긴 어딜까? 선원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 허름한 건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멀건 죽 한 그릇과 창살 너머로 보이는 신기한 풍경이 전부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하멜 일행이 갇혀있는 저 초라한 집이 그냥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이시죠? 천만에요. 저것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집입니다. 아주 기구한 역사를 품은 곳인데 그곳이 바로 비운의 왕 광해군이 마지막 유배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0: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1: 아마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섬일 거야.
0: 아, 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1: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0: 어? 선생님, 저들의 복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인데요.
1: 맞아. 그리고 저들의 눈빛을 보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같다.
0: 맞아요.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마냥 신기한 것 같아요.
1: 누군가 오고 있어.
2: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하영 먹으라잉. 이거 말도 안 통하고만. 하영들 먹어서 이게 선단이네. 배뽕그랑게 하영들 먹어라. 하영들. 하영들 먹어. 에휴.
1: 먹어도 괜찮겠지?
0: 아이, 괜찮겠죠. 어제도 먹었는데.
1: 그래, 먹자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야.
0: 그런데 이 나라의 음식 특징은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 재료가 가진 맛을 그대로 내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

0: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같군.
1: 그러게요. 편안하면서도 묘한 슬픔이 느껴지네요.
2: 저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멀건 죽이 하멜 일행의 몸을 살리는 최소한의 양식이었다면 이 공예기 소리는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어머니의 위로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하멜이 처음 표류하게 된 곳은 제주도인데요. 과연 처음으로 도착한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네, 바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출몰하는 곳. 대한민국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로 소문난 노을 해안로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최고의 절경에 하멜 일행이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하멜이 보고서에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 배경은 농남봉과 한라산. 그런데 372년 전 첫 표착지 그림 속 지형이 지금과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바로 대정읍 신도포구 도구리알 해안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주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372년 전 이방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더치커피 한잔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파된 선원들은 이곳에 온 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제주의 바람과 돌담에도 조금씩 익숙해져갈 무렵 하멜 일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경이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1: 지금이야, 지금. 아, 힘들어. 아.

0: 아이고.
1: 이봐. 저기, 저기를 봐. 저게 뭐지?
2: 어? 사람인데요?
1: 바다에 빠진 건가?
2: 어? 아, 빠진 게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데요?
1: 그렇네.
2: 어? 오! 게다가 여자예요.
1: 여자? 아니,

0: 이렇게 추운 날에도 바다에 뛰어들다니. 게다가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도 말이야.
1: 아, 제가 보기엔 저들이 저렇게 채취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0: 아, 정말 놀랐군. 일기한 여자가 그것도 맨몸으로.
2: 자, 보셨습니까? 저 시커먼 바다로 요즘 같으면 산소통, 잠수복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첨벙첨벙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분들이 바다밭으로 출근해서 전복이랑 소라, 해산, 멍게를 아주 못 뽑듯이 쑥쑥 뽑아올립니다. 자, 이제 태평소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로 해녀들의 만선을 울리는 축포 소리 같은 능객가락입니다. 거친 바다를 헤엄치는 그들의 숨소리와 함께 17세기 하멜의 눈앞에 이 섬의 진짜 주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친 바다를 놀이터 삼아 살아가는 바다의 여전사, 해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상상 속의 해녀들을 만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자, 그럼 이 멋진 음악을 연주해 준 미리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서 하멜의 표류는 끝이 나고 이제 육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척박했던 섬과는 달리 풍요로운 곡식이 넘실대는 남도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조선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한가위를 맞아 인자한 관찰사가 낯선 이방인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어이, 제자들 나와봐. 응. 아이고, 아이, 폭삭 소감서들이 헛설만 다 속아줘. 이? 아, 꼭 끝나면 나가 그거 뭐지? 오, 진도 명주 있잖아, 홍주. 그거 나 한 통 내거라. 고생해줘. 예, 예.

0: 멀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 이역 만리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오늘은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라고 하오.
1: 한가위?
0: 그렇소. 온 가족이 모여 풍요로움을 나누는 날이지요.
2: 아, 추수감사절이군요.
0: 맞소. 그대들도 고향 생각이 간절할 텐데 오늘 하루 이날 이렇게 소박하나마 이 잔치를 통해 그대들을 위로하고자 하오.
2: 감사합니다.
3: 땡큐. 땡큐.
0: 자, 앉으시죠.
4: 하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붉은색의 절임 채소, 섭취시 구강 내의 강력한 발열 반응과 함께 다량의 땀을 유발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은 아주 강렬하고 복합적인 맛이다. 결론은 너무 맛있다. 눈치채셨나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가요, 조선이란 나라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듯합니다. 각기 다른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마법 같은 맛을 낸다.

0: 어? 그런데 저건 무슨 놀이죠?
1: 아, 저거요? 저건 오늘 남도 여인들의 흥과 멋이 담긴 강강술래라고 합니다.
2: 아, 강강술래.
1: 자, 이제 남도의 소리 한 자락 들어보시죠.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리니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이 진도아리랑은 뭐랄까, 17세기 조선의 K-소울 발라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밤 저 구성진 가락 속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낯선 땅에 갇혀버린 자신의 기구한 처지,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이 교차해 있을 것입니다. 이영말리 낯선 땅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밤은 앞으로 닥쳐올 더 긴 절망의 시간을 예고하는 마지막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한가위의 짧은 시간도 지나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작정 시도했던 탈출은 실패로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료들은 지치고 힘들어 결국 병과 절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를 장엄한 음악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달님이시여 높이 도드시여 제 남편 가는 길을 비춰주소서 하는 천년 전에 백제가요 정읍사의 내용이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하멜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0: 아, 또 하루가 가네. 이제 고향집도 가물가물해.
1: 하멜, 그래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제까지도 견뎠는데 힘내자고.
0: 그래야죠.
2: 그러던 어느 날 이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땅에 들어와 귀한 이가 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연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하멜 일행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를 만났지만 그가 말하기를, 어이, 너희가 새라면, 아니 너희가 날개가 있다면 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골롤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조선 땅에선 그 어떤 외국인도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국법이야. 나처럼 조선 사람이 되어 뼈를 묻을 각오를 해라 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0: 하늘이시여, 정녕 우리에게 길은 없단 말입니까? 정녕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단 말입니까?
1: 아니 이거 무슨 정신 허기가 뜨거 말이고? 아니 잔뜩 기대행 만나신 이거 고를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 재주어가 막 튀어나와 버렸네요. 아니 기껏 희망을 가지고 만났는데 절망적인 말을 들으니 아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방금 저 하멜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하멜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말하는 것 좀 보게. 아니 내가 새라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여기 올 때 뭘 타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를 타고 왔겠죠.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인간은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도 합니다. 1666년 9월 4일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 하멜과 동료들은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 선생님, 우리가 모은 돈으로 산 배를 정말 띄울 수 있을까요?
2: 하멜, 목소리 낮춰. 이제 필요한 건 하늘의 도움뿐이야. 오늘 밤 달이 지고 썰물이 시작되기 전 우린 이 지옥을 벗어나는 거야.
1: 그래야죠.
0: 그래, 결심했어를 외친 우리 하멜 일행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미션 임파서블급의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여수 밤바다 탈출 작전. 저들 앞에는 조선 최고의 수군들과 최정의 함대와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쪽배 하나로 빠져나가겠다니, 아니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항공모함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발각된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지금부터는 저들의 심장 박동 소리자 운명에 맞서는 외침이며 자유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의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들의 탈출을 응원해 주시죠.

0: 육지다! 육지!
1: 돼지마! 돼지마가 보인다! 살았다! 살았어!
2: 네, 해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해냈습니다. 13년 만에 밟은 나가사키 돼지마. 그러나 그의 긴 여정 하멜로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 13년간의 기록이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668년 마침내 돌아온 고향 암스테르담. 돌아온 자의 책상 위에 13년의 세월이 다시 살아납니다. 폭풍우의 비명, 낯선 섬의 슬픈 노래, 바다 여인들의 힘찬 숨빗소리, 달빛 아래 강강술래.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기록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밀린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13년치의 월급을 받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보고서가 오늘의 하멜 표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았냐고요? 네,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것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유럽에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동인도 회사에서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보고서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간 동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고서는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지의 왕국, 코레아, 조선.
3: 파티비아발 스페르베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 우리는 스페르베호를 타고 1653년 돼지마로 떠났다. 저의 불행했던 항해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제가 떠나온 그 땅 조선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 저의 이야기가 하멜 표류기란 이름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감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무두쇠가 온다. 저 무두쇠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둔아의

0: 말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예? 말까기 전도사, 말까기 구단, 여러분의 태양나기지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한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까면 됩니다.
1: 네, 우리 민요인 태평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까기나 하면서 살아가세.
0: 옳소 맞습니다. 네. 까는 게 노는 거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곡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 저 자세 보세요. 네,
1: 확실히 달라요.
0: 두 네. 분입니다. 네. 먼저 국악계의 원로시지요. 조통달 알까기 구단. 지금 상의에는 네. 1975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네. 아닙니다. 조금 가짜입니다. 1945년생.
1: 아, 네.
0: 네. 해방둥이.
1: 아,
0: 네? 네. 전북 익산 출신이고 네. 호는 우방.
1: 오, 우방.
0: 저의 호는 출랑.
1: 아, 네. 네. 잘 어울립니다.
0: 네. 1988년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네. 수공가 전승교육사. 명창이지요. 박주월 선생님. 아시죠?
1: 네, 유명하시죠.
0: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요. 네. 판소리를 사사 받으셨습니다. 박주월님은 조통달 명창의 이모님이에요. 셋째 이모.
1: 오,
0: 둘째 이모는 다른 일 하시고.
1: 아, 네.
0: 셋째 이모. 경력으로는 네.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장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지요.
1: 네.
0: 그 해에 서울에 안 계시고 유럽 7개국. 71개 도시에서 춘향가, 그 어렵다는 춘향가를
1: 아~
0: 중간에 끝낸 게 아니고 완창!
1: 와~
0: 완창을 해서 오! 나이스, 원더풀! 세계적인 찬사와 칼체를 받은 바 있습니다.
1: 와, 네.
0: 네?
1: 또 수상으로는 네. 이승만 대통령 84회 탄신 기념 전국 명창대회 1등 수상.
0: 아, 1등.
1: 네. 네, 그리고 제1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1등 등 받으신 상만 해도 다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1등이 너무 많아요.
1: 네.
0: 이 조통이 아니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통 큰 소리.
1: 네.
0: 서울에서 소리 지르면 이제 북쪽으로는 일산 파주까지 이렇게 아, 들린대요.
1: 정말요?
0: 와!
1: 그렇네.
0: 와, 와, 와. 네. 이 남쪽으로는 네. 뭐 당진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아, 있으니까.
1: 아, 거기까지 들리나요?
0: 예. 네. 통 큰 소리를 내시는 네. 분입니다. 와! 소리 지르면은 그 파두갈이 깜짝 놀라게 퉁퉁퉁퉁 튀어가지고 아홉 칸을
1: 아, 그래.
0: 움직이겠다는 일화가 있어요.
1: 아, 대단하시네.
0: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래서 네. 이 저희 알까기계에서는 조통달이 아닌 알통달이라는 아.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조관우 알까기 8단,
0: 네. 네.
1: 조통달 9단의 아드님이자 또 가요계의 보석 같은 분이시죠?
0: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네?
1: 맞아요.
0: 조관우 8단의 노래 들으면 진짜 천상의 소리.
1: 네, 맞아요.
0: 꿈이라도 적겠어 그대
1: 이거 맞나요?
0: 그렇게 수만 있다면 이게 안 되죠.
1: 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0: 표현해낼 수 없는 네. 보이스. 그 아버지인 조통달 9단과는 완전 다른 음색이지.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네. 예? 소리를 해라, 소리를 해라 그랬는데 조관우 8단이 딴소리를 한 거지.
1: 아, 네, 딴소리. 네. 1965년 출생이고요. 또 슬하의 가수 겸 작사가 조휘와 피아니스트 네, 조율이 있습니다.
0: 이름 멋지네요.
1: 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 조팔단은 가야금을 전공했습니다.
0: 그 조통달 이 9단이 볼 때

0: 예, 자꾸 소리를 하는 거 딴 소리를 하니까 네. 그 가야금을 배워서 가라 했는데 가야금 이 3년치 네. 커리큘럼을 단 일주일 만에 마스터에서 학교에 갔던 거 아닙니까?
1: 아, 정말요?
0: 이게 불가능하지. 그,
1: 와, 대단하시네요.
0: 천재 신동이죠. 네. 네? 그리고 94년 느. 네. 그 전문가들은 이 가수는 제목대로 된다. 어, 제 네.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아~ 것이다. 근데 키워나와가지고 케이트를 쳤잖아요. 네. 네? 늪에 안 빠졌습니다.
1: 네, 그렇죠.
0: 케이트를 쳤고 또 리메이크한 커버곡도 정말 많은 사람. 정훈이 네. 씨의 저 알바테소.
1: 어, 네.
0: 알바테 앉아. 뭐 있지 않습니까?
1: 알았어.
0: 또 김추자의 아름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1: 네.
0: 네?
1: 네.
0: 꿈이라도 좋겠어 그대.
1: 네.
0: 연기도 잘해서 영화 알테랑 2.
1: 어, 네.
0: 조선 알탐정 2에서 열연했었고 네. 새하별이라고. 그래서 인상이 얼마나 선합니까?
1: 네, 너무 좋아요. 네.
0: 저 역을 맡았어요. 선한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1: 최양락 사범님께서도 네. 영화랑 드라마 연기 예전에 많이 하셨었죠?
0: 많이는 뭐 아니고 뭐 그게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청춘 스케치라고 87년도에
1: 네.
0: 네. 박중훈, 강수연 씨, 뭐 아. 김세준 씨 이렇게 했는데
1: 오,
0: 뭐
1: 네.
0: 에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해 87년
1: 네.
0: 흥행 1위였다는데 뭐 그게 뭐 자랑인가요?
1: 오.
0: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그리고 뭐 김혜수 씨랑 어른들도 몰라요. 그것도 뭐
1: 아, 진짜요?
0: 대공관에서
1: 어깨를 더 나란히 했었던
0: 뭐 2, 30만 뭐 들었다는데 아유 어이구. 그거 뭐 아름다운 것에
1: 네.
0: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대단하신
1: 네.
0: 두 분 부전자전 조관우 발단인데 오늘 알까기 최초로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부자 대결!
1: 와.
0: 이제 곧 네.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와.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0: 네.
1: 3판 2선승제고요. 또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 인사 후에 네. 포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부자 찌간이라도 알까기에서는 예를 중시하지 네. 않습니까?
1: 포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0: 역시 초단다운 질문.
1: 네. 네.
0: 이 포석이 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1: 네.
0: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1: 네.
0: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한산 대첩에서 그 유명한 다른 학익진.
1: 아,
0: 학의 모양.
1: 네, 학의 모양.
0: 네. 네. 그다음에 명량해전에서는 일자리, 일자리,
1: 일자.
0: 아,
1: 일자. 네.
0: 노량해전에서는 네. 이제 첨자진. 네. 뭐 그런 첨자진. 다 이. 네. 다릅니다. 네, 때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알까기에서는 보통 이제 두 선, 이자진,
1: 네.
0: 이 정석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네. 자신의 기풍대로 네. 포석하면 됩니다. 자, 8알입니다.
1: 네.
0: 포석이 사실 중요한데.
1: 지금 신중하게 하고 계세요.
0: 그렇습니다.
1: 오.
0: 저 동달.
1: 네. 네,
0: 지금 9단 저 포석이
1: 네.
0: 많이 쓰이는 형태지요.
1: 네.
0: 서두가 길었지요.
1: 오, 네.
0: 네. 자, 포석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흑선, 첫 수 가겠습니다. 조관우 8단, 과연 첫 수는? 네, 드디어 갑니다. 그렇죠, 제일 네, 중앙에 있는
1: 목표물을
0: 그렇습니다.
1: 설정하고
0: 변에 있는 저 흰 점을 누르겠다! 흰 점을 누르겠다! 누르겠다 보입니다.
1: 네.
0: 뭐
1: 어쨌든
0: 뛰는 것도 네. 아니고
1: 네.
0: 저는 뭐 크게 손해볼 것도
1: 네.
0: 없고
1: 네.
0: 뭐 피차일반입니다.
1: 네.
0: 네. 똑같이 네. 7대7 아니겠습니까?
1: 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조통달 9단
1: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첫 수부터 저렇게 네. 헤매시나요?
1: 네.
0: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중앙! 예! 아, 을수 타지.
1: 네네네.
0: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깔 테면 까봐라.
1: 네. 천천히 네. 네, 가고 있습니다.
0: 과연 응수를 해주네요. 네.
1: 어?
0: 그렇다면 응수를 해주겠다. 인정 사정도 그것 없다! 네! 아버지 대국에서는 이게 알까기 세계는 예. 어, 궁시렁 대회고 계십니다. 네. 조통달 구단. 네. 당황하셨어요. 생고 한 방 네. 맞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어. 그렇습니다. 아! 아, 악수가 나왔습니다.
1: 어... 이야, 제가 듣기로는
0: 천하의 조통달 구단 이렇게 끝날 네. 스타일은 아니신데
1: 조통달 구단님께서 또 레슨을 받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0: 네, 네. 뭘 받았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네. 묘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가로 발단이 이제 초기에 네.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거는 어. 주로 이제 얼굴이 춤을 딴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긴 사람 이제 네. 그런 활동을 아, 지금,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초반에 아, 네. 발단은 얼굴이 얼굴 좋지않습니까? 순전히 아버지 초통달 구단 아. 때문이었다. 네, 얼굴이 팔리면 리어카도 못 끈다. 리어카로 왜 끊어요? 네, 가요계를 끌면 되지.
1: 어, 끌었잖아요. 그래서
0: 네, 알까기 팔단 아닙니까? 아, 네. 알까기. 얼마 잘 거잖아요.
1: 네.
0: 자, 다음 수는 어떤 수가 될까요?
1: 어,
0: 네? 목표... 섬세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측량기법.
1: 아.
0: 네. 그렇게 해서 감을 잡는 거죠. 어. 과연 중앙에 있는 저 한 수를? 아! 네. 아, 봐주나요? 봐준 건 없습니다. 아. 사실 알까기에는.
1: 네.
0: 아, 좀 자만. 아. 네. 사실은 그 알까기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했는데. 네. 오, 좋아요.
1: 어.
0: 드디어 어? 움직이십니다.
1: 네, 조통달 어. 구단도
0: 아들이 했던 네. 나도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석점을 노리나요? 와,
1: 와.
0: 예, 노리긴 노렸습니다만은 네. 아, 그래도 2%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맞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빠진 게 어디예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아직 이 어. 손이 안 풀린 거예요.
1: 네, 네, 네.
0: 손이 풀려야 됩니다.
1: 네.
0: 와, 얄밉게. 아, 아, 그러나, 네, 역시,
1: 또,
0: 어, 농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야.
1: 조통달 구단께서는 네. 전남 도립국악단과 전북 도립창극단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던 분은 판소리 하던 사람 중 최초였다고 합니다.
0: 어, 대단하지요. 네.
1: 또 당시 전국 악단의 단장에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조통달 구단의 취임을 위해서 나이 제한을 없앴을 만큼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국보로 통하는 분입니다.
0: 네, 또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가요계 남진 네 구단이나 이선희 팔단도 이 조통달 선생님께 사사로 봤다고 그러지요. 네. 특히 이선희 팔단하고 네. 아들 조관우 팔단 비교했다고 해요.
1: 아, 정말요?
0: 네. 어? 이선희처럼 소리가 또랑또랑해야 하는데 니는 어떻게 가성을 쓰고 그러려면 노래 때려쳐? 니가 이놈아 넷이냐?
1: 아 진짜
0: 이야 넷의 소리 들었어.
1: 아 정말요?
0: 넷이 아니지요. 네. 이랬던 네. 조동달 구단이 네. 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아들 콘서트를 보신 거예요.
1: 오.
0: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가성으로 특음을 했구나.
1: 오.
0: 인정하신 거지요.
1: 와, 엄청 감동적이었을
0: 예,
1: 것 같아요.
0: 예,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얼마나 참 조관호 팔단도 네. 뿌듯했겠어요.
1: 네, 드디어 인정받은.
0: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가성으로. 야.
1: 탑니다.
0: 지금 뭐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한 점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 저런 정도.
1: 오.
0: 자, 깔테면 까봐라.
1: 네.
0: 네. 이제 약간.
1: 어.
0: 네. 어, 저게 과연. 프로다운 예, 조관우다운 수가 나왔어요. 멋진 한수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창시장 알봉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알은 소 한 마리 값이다.
1: 오, 엄청나네요. 네.
0: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얘기.
1: 아.
0: 급히 그렇게 까지 말고.
1: 아, 네. 신중하게.
0: 신중하게. 네? 과연 신중한 다운 수 조관우 아들 팔단은 자 그렇죠 중앙에 그 한 점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점점점 아 성공을 하네요.
1: 와
0: 야
1: 잘하시네.
0: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뭐 8분 음성이
1: 아, 네. 네,
0: 올라갔다 봐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망연자실 조통달 구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어떡해요.
0: 안타깝습니다.
1: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0: 아.
1: 네, 그렇습니다.
0: 여유가
1: 예, 5대 1. 네. 참 간당간당합니다. 아. 그러나 도망을 안 갑니다.
0: 조심스럽게.
1: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그렇죠. 팔자 소관입니다. 네. 네. 아. 그래. 깔때면 까봐라.
0: 여유가 넘치는 조관우 팔단.
1: 조관우 팔단 이거 끝나나요? 아. 참 철양한 신세.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네. 조통달구단.
0: 아이고.
1: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통달구단과 조관우 팔단의 1차 1차전은 원서리엔 경기였지요. 네. 예, 조관우 팔단의 승리입니다. 네, 국악의 날 제정 기념이지요. 알까기 명인전 조통달 구단과 조관우 팔단 부자 대결 2차전 대국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전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0: 네, 재밌었습니다.
1: 양보가 없어요. 부자지간이 네. 또. 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지금 이 1패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통달 구단이 또 기적적으로 2연승을 하면은 뒤집는 거예요.
0: 맞아요. 아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인사는 아까 1차전에 네. 했고 바로 이 대국 시작합니다. 네. 조관우 팔단 네. 극선이죠. 네.
0: 아까보다 좀 되게 전진해 있네요. 여기 조통달 구단의 알들이.
1: 그렇습니다. 뭐 2판 4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과연 느슨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끝낼까요? 네?
0: 과연?
1: 과연 역시 중앙 서두를 거 없다.
0: 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요.
1: 1승이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네. 꽥수나 나오고 그러면 네.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자, 조통달 구단 과연 통할지 조수가 통할지 힘차게 힘차게가 네. 안 됐네요. 네.
0: 다들 지금 우선은 진양조타법이라고 네,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야.
0: 네, 목표를
1: 그 정도.
0: 네.
1: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있는 네. 우상 뒤에 있는 그곳에 역시 조관우입니다. 야, 성공했을 때 타워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야. 자. 다음 주는 어떤 수가 될까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통달 구단. 과연 이번에는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0: 제발.
1: 역전을 가야 돼. 역전.
0: 진짜. 아이고. 그 사이로 이렇게.
1: 네. 아, 안 맞는다. 네. 연습했을 때 됐는데.
0: 아쉽습니다.
1: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네. 대국장. 네. 긴장감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넉넉하니까. 저 같으면 모험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정 없이. 승부 수가 났습니다. 전혀 예상 밖에 아주 훨씬 빠지는데 허탈한 수가 나왔네요.
0: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1: 네, 저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조통달 네. 구단 자 나의 수다. 그런 정도.
0: 네.
1: 이야, 정확합니다. 네. 대단한 타격입니다. 네. 네? 조관우 노래면 노래.
0: 연기.
1: 넌 네? 연기. 아까도 나까지. 팬들이 더 늘겠는데요. 반면 조통달 구단은 말이 구단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멋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0: 지금 조관우 팔단. 네?
1: 전국의 수많은 네 알까기 팬 여러분 조통달 구단 이게 바로도 조통달 구단의 수지요. 네. 이런 게 하나 나와주면 네. 역전도 가능합니다.
0: 네, 그렇죠. 반전 드라마 쓸 수도 있죠.
1: 반전 드라마죠. 네.

0: 멋진 수.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수. 이거였습니다. 네.
1: 멋있었어요.
0: 아름답지.
1: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0: 네, 멋진 수. 이렇게 되면은, 네, 몰라요. 알까기 모릅니다. 2판에서 만약에 조고하노 8단이 2판마저 승리한다면 그냥 2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조 동달 9단이 역전을 한다면 네. 마지막 3알씩 놓고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진짜 모르죠. 네, 그렇죠. 3알이니까.
1: 그렇죠. 또 아직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네. 아직 예상할 수 없어요.
0: 예. 네. 저렇게 진지할 수가. 네? 좋아요. 거리가 있습니다만, 살을 게 천반다이.
1: 우와, 네.
0: 예, 자충수가 될 뻔했어요. 네. 자, 조통달 9단. 연타서 키트를 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전에 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감이 왔어요. 네.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네. 자세를 지금 바꿔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글쎄, 그게 정석이. 우리 왜 그 어려운 자세에서?
1: 아유 안타까워.
0: 그냥 편한 자세로 깔 수도 있는데 그 어렵게 해서 그 귀 하나를
1: 소 한 마리 값이라는 참... 것을 네, 계속
0: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알봉대사
0: 할 하나가 소 한 마리 값을 한다. 네. 할을 너무 그냥 흡입가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1: 조금
0: 조관호 팔다는 말이죠. 네. 대국이 한참 지났는데 사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1: 네.
0: 예. 반면 조 동달 이의 구단은 반은 작살 났고 네. 작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절단 났고. 네. 왼손으로. 네. 그 여유네요 여유. 승자의 여유.
1: 왼손으로 네? 하셨네요.
0: 네. 네. 아이고 내가. 자, 저 같으면 네 그거 그 수 좋습니다. 예, 그 수로 좀 그냥 편한 상태로 시원하게 공격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 오셨어요? 상대해 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네, 상대가 안 되네요. 야, 저 동달 그다음 이제 사실 뭐 연세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1: 네, 네,
0: 1970년생은 아니고 네. 네, 해방둥이십니다.
1: 네, 근데 오늘은 70년생으로 보입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신 거지요. 네. 젊었을 때 조동달 구단의 알까기는 벌벌 떨고
1: 네.
0: 그 누구도 진짜 두려웠다고 그랬는데 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나요?
1: 이제 아들한테 그 자리를 이제 조금 이제 물려주시는
0: 같습니다.
1: 거죠.
0: 네, 네 그래. 잘 까고 놀아라. 네. 뭐 그러고 나는 이제 이쯤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그 알까기에서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굳이 응수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날로 아름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네. 자, 저 과연 네. 어떻게 뭐?
1: 네. 네.
0: 별 이상한 수가 다 나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허탈한 호도수심이 나오지요. 네. 네. 동달 구단 당황하고 계십니다. 네. 그 뭐 어쩔 수 없지요. 예, 네, 오늘은 조과한우 8단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1: 건드렸네. 이건 건드렸네요. 네,
0: 건드렸습니다.
1: 이건 건드렸네요.
0: 네, 건드렸습니다. 네. 솔직해야지요. 네. 자, 과연!
1: 아이고! 진짜 어떡해.
0: 포기했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네. 막 지금 한숨을 쉬고, 안타깝습니다.
1: 네.
0: 사실은 그 대기실에서 사전에 뵀습니다만은, 네. 조관호 팔단이 먼저 오셨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걱정 없다.
1: 네.
0: 예, 아버님이 걱정이다.
1: 네.
0: 근데 역시 말대로 냉정하네요.
1: 정말
0: 냉정한 승부의 세계. 맞아요. 부자지간을 떠나면 사실 그냥 네? 남자 대 남자.
1: 네. 포기하지 마세요.
0: 예, 라이 모여지기입니다.
1: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0: 저 동달구단 내가 너보다 먹은 밥이 몇 끼인데 칠 수 없다 네. 했지만은 오늘 현실에는 네. 반대의 현상.

0: 아, 네, 어떡해.
1: 자, 저한 점을 과연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성격 나오는 거죠. 조관호 8단이 저거를 끝내느냐 아니면 슬슬 또 아비벌 네. 쉽게 끝내지는 않네요. 네. 그게, 네.
0: 자리 바꾸기.
1: 참, 애처롭습니다. 아까 이 해설하면서 이렇게 애처롭고 짠한 적이 드물었었는데, 야,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이 정도면 사실 저발각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프로와 아마추어. 그러니까 이제 8알 대뭐 4알, 뭐 이런 정도.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대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내나요? 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질질 안 끌겠다. 네. 네. 아유. 예, 한 번은 봐드릴게요, 아버지. 뭐 그런 의미인가요? 봐주려면 진짜 뻔. 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뭐 이왕 끝났는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네, 저 동달구단. 애처롭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네 완승 초반으로 발단의 완승입니다. 저 동달구단 완패였는데 역시 젊음이 유리했네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정말 재밌었습니다.
1: 네 조관호 8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0: 네,
1: 그리고 뭐
0: 축하드립니다.
1: 사실 크게 억울할 것도 없죠. 저 동달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아드님인데 사랑스럽겠습니까? 지든 이기든 네 아주 훈훈한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가세요?
2: 아니 내가 생각대로 안 되네. 아들이라는가 봐 아들이라.
1: 그러니까 봐주신 거지?
0: 부담.
2: 그런 것은 아닌데.
1: 와.
2: 형님은 야오먼지?
1: 아우 멋있다. 형님은 최양나. 네.
2: 오빠.
1: 한국 무용을 했대요.
0: 네. 아, 이게
1: 다리.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예,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생 들어 하셨습니다. 아이고.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아,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네. 가야금을 배웠는데 네. 선생님께서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셔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아니 예전에.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어요.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안 걸려드네요.
0: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네.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주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네.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네. 20년 뒤.
0: 20년 뒤에. 그렇죠. 그때쯤에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네.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진짜 얼굴도 주먹만 하고.
0: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진짜 아이돌 가능성도 있는데.
1: 아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표정이 네.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어. 연습한 거예요?
2: 아, 네, 연습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일단은...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1: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0: 완전

0: K-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1: 근데 선생님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2: 네.
0: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0: 아, 패션? 왜? 왜? 옷 입는 거.
2: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예.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아.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0: 아, 교복만 아.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2: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0: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2: 주말에
0: 예. 데이트?
2: 아, 아니요.
0: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어. 옷이 신경 써요.
1: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어.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네, 그죠?
0: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같습니까?
1: 어떤 것 같아요, 보기에?
2: 안선님은 예. 흰 바지와 파란 네이베색 가디건이 데뷔를 네. 이어서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0: 또 잘 보네.
1: 네이비색 카디건이 데뷔를
0: 봐.
1: 이뤄서
0: 보는 눈이 있어. 어. 예, 그리고요.
1: 저는요.
2: 자연스럽게 바지에 예.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1: 아,
0: 야, 진짜.
1: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0: 완전 있네요, 진짜. 오, 네. 그러니까 그 옷도 네.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1: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0: 그러니까.
1: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 해주는데.
0: 얼굴도 잘생겼어요.
1: 기분도 좋게 해주고. 어어.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0: 예, 앞으로 진짜 네.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덕은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네. 신기하게 발저림이 없어지고 네. 수족냉증 같은 것도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2: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예.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1: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2: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검은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검은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1: 지금도 학교에서 검은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2: 네, 뭐예요?
1: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1: 맞아요. 네. 손가락이 네. 검은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2: 약간 뜯는 네. 거예요, 그거로?
1: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살이에요, 굳은살?
2: 어머,
1: 굳은살
2: 안쪽에 빨개.
1: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1: 부었어요.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거의.
2: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1: 네.
2: 어머, 진짜야, 진짜.
1: 통통해요.
2: 보면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2: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검은고, 가야금,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2: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1: 검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검은고가 왕산악인가요?
1: 네.
0: 가야금 우룩?
1: 네.
0: 이거는 외웠어. 그것까지밖에
2: 몰라요. 그럼 아쟁은?
0: 아쟁은 누구신가?
2: 네. 네.
0: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2: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0: 네.
2: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1: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2: 엑소?
1: 네.
2: 우리가 아는 그 엑소?
1: 네.
0: 아이돌?
1: 네. 네.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그래요?
1: 네.
2: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이 팬의 그런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2: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지켜내 크라운 여기까지 아, 못하지만
1: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저도 좀 하거든 아.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네. 저 찬열
0: 아 찬열
1: 아 그러면서
2: 오 통하는 게 있네요
1: 아 좀 통하는 것 같아 예예예 예, 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어?
0: 공부
1: 공부요?
0: 네 공부가 제일 공부, 싫습니다 제,
1: 공부 싫지 네.
0: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0: 네.
2: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아, 딸도
1: 진짜 끝이 없어요
2: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1: 계속 뭐 할 게 네.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힘들 때는 우리 소율 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주

0: 네,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맞아요.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네.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네. 네.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 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1: 신나네요.
0: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2: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 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왔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고마워.
0: 아,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3: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1: 오, 네.
3: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1: 아, 용돈.
3: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1: 아이, 귀여워요.
0: 사랑.
1: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1: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2: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구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1: 와.
0: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그거를 해요?

0: 꽹과리 채로 네. 두드리면서 소리 안 나게 연습하면서
1: 그거를?
0: 네.
1: 아 진짜 대단하다.
2: 네. 무겸 친구는요?
3: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연습했는데요. 학교 갈 때나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계속 허벅지를 치며 장단 연습을 했어요.
1: 이렇게? 한번 네. 해봐요.
2: 아. 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왼쪽 오른쪽
1: 덩기덕 덩기덕 덩덕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연습벌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식은땀 나게 긴장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기억나는 무대가 있나요?
3: 제가 예전에 태국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1: 예.
3: 공연을 하기 전 장구 소리를 맞춰보는데 원래 궁따쿵 궁따쿵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1: 그래요.
2: 궁따쿵 궁따쿵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3: 장구 가죽이 습기를 먹어서 퍽따쿵 퍽따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2: 퍽따쿵 퍽따쿵?
3: 어? 네.
1: 아 퍽따쿵?
3: 예.
1: 아 궁따쿵이 아니라 퍽따쿵?
3: 네.
2: 그거 해외에 아, 나가서 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1: 태국을 나가서 장구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네. 당황했어요?
3: 네.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1: 아유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3: 네.
1: 안 했는데?
3: 했어요.
1: 아 그래요.
2: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습도에 네.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악기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예.
2: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0: 그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1: 아이고 축하합니다.
0: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0: 성격.
1: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0: 네.
1: 아 그래요.
2: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1: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예, 그래요. 어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3: 저도 있어요.
2: 어?
1: 에이.
2: 아, 지금 급하게 지금.
1: 진짜예요? 그냥
3: 아, 진짜 있어요.
1: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3: 아니 진짜 있어요.
1: 얼마나 됐는데요?
3: 저 한
1: 예?
3: 20일.
1: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어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3: 예?
1: 아니야 아니야. 네. 하여튼 재밌는 그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3: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1: 기대할게요. 네.
3: 예.
1: 찬석군은?
0: 저는 그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꽹과리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1: 야 여기 1장.
2: 네.
1: 국가
2: 무형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1장 그리고 꽹과리 국가 무형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기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깨닫게 됐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악기의 매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끝으로 가락을 만들고 또 숨결로 선율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우리 국악기들의 아름다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무겸, 박찬석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코어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은 요즘은 따스한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선물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다채로운 악기의 선율로 싱그러운 기운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봄날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힘찬 앞날이나 행복을 봄과 비유하곤 하는데요.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꽃과 또 새싹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고운 빛깔로 곳곳을 수놓은 꽃들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이 꽃들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언덕에 버드나무, 사람 맞으며 춤을 추고 숲속의 꾀꼬리는 길손에 화답하여 노래하네. 비 계자 산은 활기 띈 모습이요. 바람 따뜻하니 풀들은 싹 돋으려 하는구나. 조선시대학자 이수광의 한시에 그려진 봄날의 풍경인데요. 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이 짧아서인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나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을 즐겨보세라는 민요의 구절에선 좋은 시절을 즐길 줄 아는 멋과 흥이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 속에서는 이 계절의 화사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계절인가요? 저에게는 봄비와 코끝에 감도는 그윽한 꽃향기가 감성을 깨우는 계절인데요. 특히 4월은 눈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낭만이 묻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봄날의 화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찬란한 봄 기운이 여러분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때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1: 마이크 그렇게 해? 안 했죠. 마이크

0: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고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레이블 소설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그 활용했던 공연 중에서 춘향남봉가 각색해서 만든 게 굉장히 관객 반응도 좋았고 예매가 거의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국악과 함께 크로스오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0: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맞아.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뭐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2: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4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한국음악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저 구두쇠가 온다. 어? 저 구두쇠가 온다.
3: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2: 민동난읍인육일른가
1: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엄마야 누나.

0: 체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블로리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

0: 악기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강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하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누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

전통 예찬 그만

0: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흘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어,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그치?
5: 카드가 없어.
6: 야, 박성우 씨!
7: 처음부터 올스타 나오는데.
8: 그러니까.
9: 와, 부럽다, 진짜.
7: 열심히.
10: 좋겠다, 성우야.
1: 어,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무대에서 별 15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어, 뭐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우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1: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11: 네, 감사합니다.
13: 우리 박성우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14: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13: 남성들도 가슴속으로 울고 싶은 아니라, 소리를 갖고 있잖아.
2: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때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15: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았어.
1: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우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앉았네. 뒤에 분이 떠지겠어요. 어떡해.
16: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사리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섯 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아이고.
2: 진짜 부담됐어요. 오, 맞아요.
1: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17: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4: 모자개 딱개 꼬리개 꼬리개 꼬리 다르냐 오늘도 수울래 모자개
1: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꼬리, 꼬리, 꼬리.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뭐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7명 중에 2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

0: 때는 박성훈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1: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2: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0: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3: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4: 예.
3: 하고 갈게.
4: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0: 네.
5: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3: 이제 세 번째 못하면 못 앉으실 수
5: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4: 조선 판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0: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4: 네.
5: 지금 듣다라.
1: 앞에가 50회니까.

0: 감정이 뭐.
1: 멋있다.
2: 이게 진짜 밟고 나오니까. 와.
3: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5: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3: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4: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5: 감사합니다.
4: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맞게 네, 녹음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5: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6: 갑니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5: 아, 저 여기 저는. 스텝으로 네. 올게요.
6: 아니,
5: 일 좀 시켜주세요.
6: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5: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7: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5: 그럴까요?
7: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 의상도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8: 감사합니다.
3: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9: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4: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좋았어요.
5: 잘 찍다 우선은
4: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8: 네. 화이팅.
4: 네, 감사합니다.
3: 힘들게 다시 얻은 패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군은 현재 조선판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단체한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10: 누구예요, 누구?
11: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 님이 하나씩
10: 아, 이용기.
11: 별을
10: 아, 기억이 나는 거죠.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11: 네. 오, 2라운드,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님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5: 어머너무너무
10: 아하 새겨졌어
11: 양을 땄죠
10: 새겨지다?
11: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2: 기대하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를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1: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0: 이번에는 제가 자작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1: 자작랩?
0: 했거든요.
1: 자작랩?
0: 자작랩?
1: 저 랩을 해요 이번에?
0: 한다고요? 네.
2: 아 자작랩.
0: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관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진짜로 아 얘가 간절하구나.
3: 이성이 꿈을 싣고 내가 웃고 있나요.
4: 건우 화이팅 화이팅.
5: 화이팅.
0: 이 패자부활판이라는 게 이게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피튀기는 썼냐니까.

0: 부끄러워하다 그냥.
1: 그랬다 진짜 잘했다. 아,
2: 야,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3: 야, 소름 소름
2: 제대로 맞았어 지금. 와,
0: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2: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4: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1: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2: 아이고 아깝다.
1: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아, 아깝다.
4: 자, 서건우 군.
5: 유홍기 또 안 눌렀어?
6: 전 눌렀어요. 아, 저는 눌렀어요.
1: 아. 자, 서건우 군.
7: 후회는 없어요. 단지 좀 운이나 저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8: 건우 친구가 무대할 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저랑 눈이 좀 몇 번 마주쳤거든요.

0: 봐.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에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네.
2: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자, 서건우 군은 사생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수고했어.
5: 잘했어.
4: 그래, 잘했어.
3: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잘했는데.
7: 잘했는데.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3: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8: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해거긴 미소가 예쁜 여자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꿈아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2: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K-판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4: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파이팅!
3: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승복하게 되었고
1: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2: 케이팝!

0: 웃겨.
1: 진짜 예? 잘하네요, 진짜.
2: 진짜. 와.
3: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2: 네.
3: 케이판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2: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7: 암이면 킹정이죠.
6: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아.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Don't believe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흥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8: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판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9: 잘했어요.
2: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 K-판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열심히 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박성우 씨와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1: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12: 맞아.
11: 진짜 모르겠어요.
12: 이게 처음엔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11: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쟤는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3: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13: 나오세요.
3: 보채소리는 매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14: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15: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아,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16: 1라운드 때 숙된 머리를 했고
17: 숙된 머리 정마고 빵에 찬장이네.
16: 2라운드 때 저희가 UV에 이태원 프리덤을 했고
17: 사랑해요 모두 앞에서 노래해요 이태원 프리덤.
16: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대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

0: 적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오늘 내장을 빼고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0: 고어물인가요?
1: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0: 화이팅!
2: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유,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문제까지.
4: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고체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1: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2: 예. 그래도 꼬치를 예. 잡으세요.
0: 아니 아니 아니.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2: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3: 남편한테?
2: 네, 아 계속 아,
4: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5: 아, 감사합니다.
4: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6: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그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또 한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8: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길을 막혔어.
10: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1: 저는 진짜 올스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12: 아, 근데 자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0: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13: 아우, 잘 닥세. 엄청 좋았구나.
0: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4: 아이돌.
0: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5: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2: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5: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2: 아무리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15: 네.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극대노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16: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15: 형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6: 어디다 못 내놓고지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 소리 한 사람 쪽 솔직히
17: 맞아요.
4: 그렇죠.
16: 소리 한 사람 쪽 다 경.

0: 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1: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0: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1: 사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연 화이팅!
3: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4: 그죠.
3: 더 이상 갈 데 없다 인간이야.
4: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0: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1: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아휴, 잘했다.
1: 잘한다.
2: 나도
3: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0: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1: 맞아.
0: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결국에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3: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판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5: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6: 너무 감동이었어. 파이팅. 떨어졌어요.
7: 8세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철홍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올 사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게 한번
3: 해보겠습니다.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0: 정철홍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홍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철홍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5: 어떻게 하려고 또?
3: 뭐 달라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철홍입니다.

0: 첫 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화이팅!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눌러주세요!
5: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2: 울컥하셨어요?
6: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1: 원래 그 이성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6: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7: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 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8: 아니 뒤에서 재밌었어요.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9: 야, 어우, 화하다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7: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10: 일단 태자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11: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0: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여보세요? 지금
2: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냐 어쩔 거냐
3: 얼쑤
1: 너무 노루설 어쩔 거냐 미치겠네 내가.
2: 정철홍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떨리셨을까. 진짜 고생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6: 대박이야. 근데 즐기는 게 뭐예요?
2: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튜평양 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5: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2: 예. 박성우 씨
7: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8: 어떻게 예상해?
7: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2: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4: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1: 안 돼.
4: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2: 예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5: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2: 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5: 아 예 죄송합니다. 돌아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2: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아,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찢어놨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끝인가요?
1: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1: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어이, 내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할 때부터 다 알아봤지.
4: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5: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6: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쟤 또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3: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4: 그래.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7: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8: 맞습니다.
7: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9: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난누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브레이킨
1: 무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반가운 만남을 위해 임금님이 경기도 남양주에 행차하셨다. 찬바람 스미는 계절 반가운 그 녀석이 왔다 하는데 바다향 머금은 흰빛 살결 뽀얀 차태에 넋을 잃고 만다는 임금님을 홀려버린 그 녀석은 누구인고?
1: 쉬고
2: 철. 그래 드디어 왔다 왔어. 됐다 왔구나. 드디어 왔네.
3: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어 왔는가? 아, 에 왔어.
3: 좋아하세요.
2: 어, 아 요거. 어, 내가 저 아, 기다리던 게 있는데, 아 그게 왔거든.
3: 기다리는 분 있으세요?
2: 어, 아니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아 이렇게 찬바람이 탁 불 때면 아 와야 되는 게 있거든. 아 얼마나 좋아. 궁금해? 그러면 어 잠깐만 내가 뭐 노래 힌트라도 줄까? 노래 힌트? 카산노바사랑 진실로 사랑했다. 몰라? 카산노바사랑
3: 카산노바요?
2: 아하 그 내가 지금 어? 한 나라의 군주인데 카산노바라니 어? 그 저, 있잖아 그 카산노바 하면 떠오르는 그 음식. 카사노바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굴!

0: 굴. 수온이 탁 내려갈 때 굴이 가장 맛있거든. 내가 그 굴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찬바람이 부니까 굴이 이제 제철이 왔다는 거야. 아 좋아라. 여기 근처에 그 굴 맛집이 있다 그러는데 가보겠나? 어? 가보세요.
1: 기다리던 굴을 영접할 생각에 마음이 들썩이노라. 바다향 가득 담긴 굴이 나를 부르네. 임금님, 덩실덩실 골반이 반응하오. 임금님이 그리 보고 싶은 굴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쉬고.
0: 여기는 뭐 딱 하나만 시키면 돼. 하나만.
2: 다이어트 하세요?
0: 네? 아, 무슨 다이어트라니. 어? 여기 겨울철에 든든히 먹어둬야 되는데. 아, 여기는 굴이 정식으로 나오거든. 굴 정식 세트 그냥 시키면 다 갈아서 쫙 푸짐하게 나옵니다.
3: 맛있겠구나.
0: 사장님.
4: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0: 야, 제가요. 요 시기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걸 먹으러 왔거든요. 있죠?
4: 굴 요리 정식이 있어요. 굴 정식이라고 해서.
0: 예, 예. 그 굴 요리 정식 먹을 건데, 뭐 어떻게 나오나요?
4: 굴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굴찜이 나오고요. 찜. 그 다음에 굴무침.
0: 아, 무침.
4: 그 다음에 굴전.
0: 전.
4: 이제 굴보쌈.
0: 굴보쌈.
4: 그 다음에 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매생이 굴떡국까지 나와요.
0: 매생이 굴떡국이요?
4: 예.
0: 와.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계세요.
4: 예, 예. 준비해드릴게요.
0: 네.
4: 예.
0: 우와, 매생이 굴떡국까지. 야 굴과 매생이. 아우.
1: 다 오늘 임금의 수라가 다시 펼쳐지도다. 굴삼 받으시옵소서.

0: 쉬우로구나. 뜨끈한 매생이 떡국 안에 푸짐하게 꿀을 풍덩. 거기에 삶은 고기와 굴이 함께하는 조화는 이 땅에 겨울이 내린 축복이로구나.
1: 맛있겠구나.
2: 우와. 이야. 아, 이거 제대로 한 상이구나. 어? 굴찜. 굴보쌈. 굴무침? 그리고, 오, 어휴, 매생이, 어? 굴떡국까지. 이야, 잠깐만, 뭐부터 먹어볼까나? 어? 굴찜을 먼저 먹어야 되겠지? 굴찜.
0: 어이씨구!
2: 아유, 뜨겁지만 기분 좋아요. 아, 아이고, 물 흐른다. 오, 야, 굴 진짜 신선하네. 물 그대로.
0: 아이고, 그렇지.
2: 이야, 이 겨울에 바다의 향을 탄뜩 푸는 굴찜. 바다의 향처럼 그대로 느껴지는구나. 아, 이건 굴찜의 신세계로구나.
1: 맛있겠구나.
2: 아, 과일이 먹어보겠다, 굴찜. 아,
0: 맛있구나.
2: 굴즙이 그냥 아주 입안도 쏙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래서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했던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죠? 응?
3: 행복해 보이시네요.
2: 아, 맛있긴 한데. 굴찜은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거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4: 사장님.
5: 예.
4: 사장님.
5: 예.
4: 요 집에서만 추천하는 맛있게 먹는 방법 먹어볼까요?
5: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요 이제 굴찜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저희가 김이랑 굴찜이랑 그다음에 네. 초장해가지고 고추 뭐 마늘 같이 싸가지고 김이랑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고요.
2: 오, 네네.
5: 그리고 이제 굴 보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어리구절 저희가 직접 만든 어리구절이거든요. 네네.

0: 어리고자이시랑 또 보쌈이랑 같이 됐을 때 궁합이 아, 맞아요.
1: 아, 아유, 또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예, 예, 예.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김을 놓고, 아, 김으로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서, 살짝 찍어서, 마늘도 쌈장을 살짝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추천. 아, 먹는 방법입니다. 아우, 먹어볼까. 아우.
2: 맛있구나.
1: 아, 이게 바삭하게 잘 구워진 김과 모들모들한 굴의 살이 만나니까 아주 그냥 둘이 그냥 서로 숨겨루기를 하는구나.
2: 한번 가보자.
3: 좋다. 얼씨구!
1: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쏟아졌네.
4: 언제부터 이렇게 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과인은 굴을 참으로 좋아하지. 이 조선시대도 말이야, 각지에서 뭐 서해 남해 할 거 없이 굴을 진상을 했다네. 그 역대 이렇게 보면은 아마 궁금하면 실록을 찾아보시게. 실록에도 보면은 굴찜이라든지 뭐 굴무침이라든지 1인분께서 드셨다. 신선하게 잘 보관해야 된다.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 그 시대 때는 뭐 유통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겨울에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궁중에서도 아주 귀한 음식이 굴이었지. 최상궁의 굴무침을 참 맛있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굴무침이 그리운데. 무침을 한번 먹어봐야겠구나.
3: 얼씨구!
1: 무침? 이야. 아니 도대체 가진 야채와 함께 고춧가루 양념해가지고 무침이 굴이. 야. 어우 상큼해.
2: 맛있구나!
1: 양파랑 가진 양념 막 해서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네. 완전히 바다의 굴이 텃밭의 가진 야채들과 만나서 조선시대 때도 굴을 많이 먹었는데 보통은 찜, 탕 이런 걸 많이 먹었거든. 내가 이 고추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기 전의 왕이거든. 그래서 이런 고춧가루 양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심심해. 얘는 칼칼해. 그러니까 맛있어.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칼칼한 속에 굴 맛이 탁 치고 들어오네. 자, 그럼 굴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굽네. 굴은 말이지 생굴일 때와 찜일 때와 무침일 때와 전일 때 맛이 좀씩 달라. 기름 안에서 튀기다 보니까 고온에서 굴 자체의 맛이 응축되는 거지. 그래서 굴전을 먹을 때 굴맛이 좀 진한 맛? 그런 맛이 나. 맛있다.
2: 좋다!
1: 굴 자체가 너무 바싹 있게 굴전한 게 아니고 노릇노릇 바삭바삭할 것 같아서 딱 씹으면 탱글탱글 부드러운 굴의 육즙이 쫙 퍼져나오는 그런 느낌.
2: 맛있구나. 어여쁜 겨울의 맛, 굴찜 한 점 올려 입에 넣으니 바다의 깊은 맛, 육즙 터지며 흥이 올라온다. 톡톡 씹히는 굴무침, 새콤달콤 맛을 듬뿍 퍼담아 먹으니 입안이 들썩들썩 춤추네. 아, 친구나 잘 씹고.

0: 아이고.
1: 식사하자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니 내가 이 추운 계절에 이 쌀쌀한 계절.

0: 왜 이렇게 맛있는 굴을 먹게 되니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누가 됐든 저 천지신명이라든 누가 됐든 좀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좀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굴보쌈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굴이니까 굴을 위로 올리자. 굴을 올리고 굴을 굴에 육지에서 나는 것 중에 맛있다면 맛있는 보쌈고기와 바다의 우유 굴이 만난다.
1: 이거는 잠깐만. 아니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천지신명께서 또 올 때 잠깐만. 땅하고 바다니까 해지신명인가? 해지신명? 해지신명님이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야 잠깐만 사장님이 추천하신 방법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어리굴젓을 넣고 국삼하고 같이 먹어봐라.
2: 반분 가보자.
1: 굴젓을 얼려서 어리굴젓과 보쌈의 만남은 아무로 훌륭하다. 안 짜고 진짜 맛있어. 아 향기. 신기하네. 잠깐만. 여기 어리굴젓도 직접 담그신다 그랬는데? 어리굴젓은 또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길래 맛있는지 안 되겠어. 수락관을 정탐하고 와야겠어. 나 좀 다녀오겠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이거 손질하고 계신 건가 봐요.
3: 예, 석화제 세척이 다 끝난 모습이에요.
1: 메뉴가 하나하나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도대체 얘는 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 오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예,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예, 와봤거든요.
3: 이건 이제 통영에서 이제 어제 이제 수확한 거를 이제 오늘 택배로 물건 받은 거고요.
1: 야, 밤새 와가지고 아침 일찍 예, 받아오신 거예요.
3: 예, 받아서 이제 세척하고 네네. 오늘 이제 드셨던 이모 배우님께서 드셨던 음식이 이 음식입니다.
1: 아 잠깐만 와 지금 아까 내 박사님은 석화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3: 드셔도 됩니다.
1: 아, 네, 하나, 네. 우와. 우와 이거 보십시오. 오. 맛보겠습니다. 잠깐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우와 심심해. 야, 석화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매일 어떻게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3: 저희는 이제 뭐 중간 거래를 안 거치고 네. 통영 이제 굴 공장에서 네. 그날 수확한 거를 이제 제가 아침 일찍 택배 상차장 가가지고 물건을 찾아오고
1: 직접 받아오시는
3: 예,
1: 거예요?
3: 손님상에 이제 내드리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하지. 때깔이, 야 장난이 아니네요. 잠깐만, 이거 제가 아까 시킨 거에는 얘가 없잖아요.
3: 예.
1: 안 되겠는데 이거 선생님 하나 추가하면 안 돼요? 석화
4: 뭐 어차피 드실 거잖아요. 네,
1: 석화 하나 추가해가지고 석화 하나를 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3: 예, 예
1: 같이 좀 먹게 맛있게 좀 준비해서
3: 예, 큰 것만 골라가지고
1: 아 알겠습니다.
3: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4: 비법 확인하러 가신다더니 추가로 주문하고 오셨네요.
1: 그러니까 비법 확인하러 가길 잘했지. 안 갔으면 내가 석화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나 석화를 바다에서 꺼내서 바로 먹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나니까 바다의 맛이 살아있어. 뭔가 더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고.
2: 바다의 향 가득 담은 굴. 신선함 그대로 퍽퍽 문질러주고 손끝에 전해지는 바다의 결. 하나하나 정성스레 속살 드러낸 석화 한 접시로 올리니 빛나는 투명한 굴살 육즙 맺힌 겨울바다 오늘 성차림의 백미 석화 여기가

0: 대머리구나.
1: 저희 대왕석 하나 왔습니다. 우와. 초장 따라드리고요.
2: 네네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석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이즈만 엄선해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석화 정말 맛있을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예, 예. 드세요.
2: 네네.
3: 맛있겠구나.
2: 아우, 진짜 큼직해. 근데 지금 얘뿐만 아니고 다 큼직해.
4: 초장을 살짝만 치고

0: 맛있구나.
1: 아우. 이 맛이지. 오씨. 오씨. 오. 이거 봐. 얼마나 신선한지 보십시오. 우리.
0: 아, 그렇지.
1: 와. 이게.
2: 저 뒤에 카사노바를 있게 한 최고의 보양식.
1: 늦둥이를 기원하면 한 반접씩. 아, 안 됩니다. 아, 예. 자, 저는 애가 이미 벌써 셋이라. 아, 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싫어요. 네, 제가 오늘 제 몸 하나 챙기는 걸로, 예, 기혈을 보충하고, 예.
2: 임금님 몸만 챙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돌을 그렇게 드시고.
1: 그래서 내 몸 하나만 챙기려고 현대로 왔잖아.
2: 골이 스태미너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1: 오, 그럼 좋지, 좋지.
2: 왜 좋다는 거예요?
1: 왜 좋냐고?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나? 어? 미종의 동의구 감각. 동의보감에서는 굴은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 중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굴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력 보충 및 정력 증진 효과. 굴은 기력을 보하고 정력을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과, 피부 미용과 안색 개선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굴을 먹으면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가 아주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워낙 많아서 오늘은 요 두 개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종의 동의구 감감감감감감감.
0: 아.
1: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내생이 굴 떡국을 맛을 보겠습니다. 오, 야, 잠깐만. 어? 오, 이거 봐. 이게 내생이가,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 내가 왜 이거 나왔는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먹는지 모르지. 미운 사이 내생이 굴 떡국 먼저 준다고. 내생이가 뜨거울 때 열을 품고 있으면 엄청 뜨겁거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막 이런 데 붙으면 큰일 나. 그래서 먼저 식혀서, 얘네들 먼저 다 먹고 마지막에 살짝 식혀서 먹는 겁니다. 자. 야, 둘이 만나니까 이 바다의 향이 훨씬 더 깊어지네. 손맛도 있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추운 계절에만 굴을 전문으로 다루시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익힘의 정도랄지, 찜도 안에 육즙은 가득 담고 있으면서 굴죽 굴죽. 겉에만 살이 그게 노하우거든요. 자, 잠깐만, 이렇게 그냥 먹을 게 아니라. 매생이 굴떡국에 굴과 매생이, 여기에 화룡점정, 어리굴전. 아, 딱 좋다.
0: 맛있구나!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떠올리니 매생이가 부드럽게 입안에서 퍼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굴의

참치맛이 톡톡! 쫄깃한 떡과 국물, 굴의 풍미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겨울바다의 진한 맛이 채워진다!

빠지는 굴살, 바싹 부드러운 전, 부드러운 고기와 굴의 조화, 뜨끈한 국물 한 숟갈까지 입안 가득 풍미가 남아 마음까지 채워진다. 오늘 또 맛있는 한상, 겨울마다 어찌 굴맛을 잊으리요.

0: 있어. 시댁 때는 생각나는 음식이
1: 비비다 시래기 시래기.
0: 이야, 정말 뭐 시래기로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시래기 요리가 이 밥상 위에 다 있구나.
2: 태어나고 돌아가시죠.
0: 맛있으면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만누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체이킨 훈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돌아온다.
1: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0: 어? 민동한 음인육일른가.
2: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엄마야, 누나야.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화재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0: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심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침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인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회치기 작업입니다. 다회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열녀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 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 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솥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스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무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대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치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대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축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의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침 운명의 북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펼쳐내는 유럽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걸어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만나본다. 유럽에 울려 퍼져 현대음악에 스며드는 우리 젊은 국악을.

0: 템즈강을 중심으로 20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영국 런던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큰 권역으로 런던 내에서만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침은 날마다 다르게 열린다. 도시의 아침이야 어디든 그렇겠지만 런던의 아침은 더욱 다양한 소리와 빛깔이 어우러진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 분위기도 기분도 다르다. 언어를 익히는 일부터 연구계획서, 시험까지 한 발자국씩 성취해낸 3년 동안 늘 그랬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스와스는 글자 그대로 오리엔탈 아프리카 대학이다. 130여 개국에서 온 학생 5천 명 이상이 다니고 있다. 성초롱은 민족학 관련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이 학교에서 음악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네, 영국 내에서는 지역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0: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가는데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2: 어, 언니.
1: 다리 안녕.
2: 지내고 있죠?
1: 아, 네. 오랜만이다. 네.
2: 혹시 준비하셨어요? 연습?
1: 키아나 가지고 왔어.
2: 길이니까.
1: 키아나 몇 시쯤 도착해?
2: 5분 정도? 네.
1: 가서 악기 가지고 올게. 네.
0: 한국어가 유창한 다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1: 악보 가지고 왔어.
0: 각국의 민속악기를 비치해둔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들의 학문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1: Hey, Kiara. Hi. How are you?
2: I'm good.
3: Hello.
1: Hi. Oh.
0: 동서양의 연주자 두 사람이 모였다.
1: Yeah.
2: So you're going to start with section A, which is the introduction.
1: Okay, sure.
2: Yeah. Chiron's going to play section C.
1: Okay. Yeah. Okay. Yeah, should be fine. Yeah? Yeah, yeah. 근데 연주할 곡은요. Theme and Variation of 개명가락토들이라고요. 그 천년만세에 있는 천년만세 중에 한 파트인 개명가락토들이에서 다미가 영감을 받아서 그 메인 멜로디를 채용해서 첼로랑 12형 가야금으로 같이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작곡한 곡이에요.
4: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2: 없어요. 네. 네. 한국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네, 처음에. 신화의 좋아하는데, 악기는 검은 거. 네, 검은 거.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0: 가야금을 전공한

0: 성초롱과 인디안 첼로를 전공하는 키아나와 작곡을 하는 다미. 이들에게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음악이 만나 또 다른 창작을 해보는 생생한 배움터다. 두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각자 기본기를 갖추어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합주의 묘미. 그래서 이곳은 준비된 이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1: So I grew up in a quite classical background. I had lessons on the cello since I was seven, so started very young. And then when I went to university, I decided I didn't want to go to a conservatoire or something like that. I wanted to have a more varied study. So I chose SAS because it's really the best place to have a varied stud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lassical music.
0: 전통음악에는 언어가 있다. 정서의 심연을 건드리는 세계 공용어가.

0: 소아스는 민족음악과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서적도 4만여 권이나 비치돼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as founded more than 25 years ago. We welcome students who study any aspects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Korean diaspora too. And that also, of course, includes music as well.
0: 소아스의 축적된 자료와 준비된 교수들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충분 조건일 것이다.
2: Of sustainability, ability of musical traditions, musical repertoires and genres to be self-sustaining, to continue being transmitted, to be alive about this sense of stories that we have. And so,
0: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만큼 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많다.
3: I mean, the thing that strikes me at the moment is just how popular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become. I think maybe 5 or 10 years ago, we had a few gayagam on the shelves, and they were very dusty. But today, you know, there are very active gayagam group. There's a very active pansori group. You know, pansori is not a music that is immediately attractive to most European ear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t's become extremely popular.
0: 한국 전통 음악이 유럽의 흥미를 끌게 된 요인 중에는 진취적인 국악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 분석 융합하며 국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4: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0: One, two, three, four. Ta, one, ta, one, one, two, three, four. 인도의 마리당감과 한국의 장구. 악기는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악 세계에서 언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0: And she got the sound in the hand. Usually it takes at least 2 months to get the sound. She got immediately like this. She picked up like this.
1: Really?
0: That's good.
2: 같은 비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자를 쪼개거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 김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고 영국 소아스의 석사과정으로 온 지 1년이 됐다.

0: I hope you did enjoy a taste of salmonary there. So like I say, I will be exploring on this as I come back, and I'll be doing more shows. So don't worry, that's just a taster of what salmonary is supposed to sound like.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genre, at SOAS University we do have a salmonary society, which you can definitely join, run by the amazing Jihei, who's here with us today. Because she's a Jenga specialist. Yeah.
1: The rhythm is gone. Yeah.
2: 다미가 진행하는 대학 내 국악 방송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통로다.
0: Okay. We're going to go on to Pansori now. Ha! My favorite. Because I like An Suk Son's voice. yeah.
2: 한편 성초롱은 학교에 낡은 가야금을 수리해 가야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라 귀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을 한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그래도 8주 코스가 끝나면 무대에서 발표회도 한다.
3: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는데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네, 너무 좋죠.
2: 도시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만큼 외롭다. 유학 생활 1년, 김지혜를 키운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다. 외로워서 음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런던에서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혹은 다른 전공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 한다.
4: 첫 번째 봤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 시티 모놀로그는 한국 타악기 연주자와 작가, 홍콩 무용가가 만나서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외로운 도시인 그들의 독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도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강의실에서 보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찬 뮤지션 김지혜가 무대를 꽉 채운다.

0: 실험적인 공연이 가능한 런던.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곳 분위기가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
1: 보통은 주로 연주만 이제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나 행위예술이랄까 그런 부분들 조금 집어넣으려고 해봤고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유학 생활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 사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혼자 떠나와서 셋을 이루게 된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김혜림은 아내와 엄마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악인이 된다.
2: 한국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음악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늘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음악 왜 그 튜닝 피치가 틀리지? 왜 우리나라 음악은 왜 이렇게 거친 음색이 많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해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다, 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3: But why not? You can make it artistic.
0: 앨리스와는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났는데 젊은 재즈 뮤지션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혜림과 앨리스와의 협연을 한국문화원에서 추진했다.
3: Like a sort of tango.
4: Yeah.
0: Which, yeah. 상대 마음을 읽는 것이 즉흥 연주의 시작.

0: Playing with Hylium has really opened my ears to new ways of playing. I think because with the Taegum, the buzzing and the such rich texture of the sound, and each note has its own life.
1: Mm-hmm. 저마다의 삶이 모여 음악을 이루고 그 음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계 속의 국악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다.

0: 현대음악이 격변하는 현장에 뛰어든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있다. 대금 연주자 유홍은 베를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만을 밟아온 유홍도 힘겹게 자리 잡았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민족음악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곡가 정일련의 제안으로 아시아나타 앙상블을 시작했다.
1: 저희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곡이고요. 정일련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네, 꽤 큰 규모의 앙상블 곡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대금, 생황, 고토, 가야금 등 동양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연주팀이다. 2009년에 창단한 이들은 첫 앨범이 2016년 독일 현대음악 음반상을 받는 등 현대음악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앙상블의 중심에는 재독 한국인 작곡가 정일련이 있다. 전통과 현대는 베를린 어디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다.
1: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 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일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렇게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많이 해오던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매번 연습 때마다 긴장하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고.
0: 독일,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 10년 가까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제는 모두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돼 협연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2: 특히 베를린에서는 이 문화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음악하는 게 좀 다양한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 단체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형식을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음악 언어를 찾는 거죠.
3: Yeah, it's very challenging to play this new music because it's new techniques and some of it is really very very challenging and I have to work hard at home to practice the parts and work hard in the rehearsals. But I find that it really helps my brain cells stay active.
0: 독일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곡은 악기의 전형적인 소리를 활용한 작품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연주자가 맞설 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0: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역사는 급변했고 베를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을 찾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 비용 등 효율적인 시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1: Berlin had where once was the wall. That's a city government through a funding system attracted a lot of musicians. And the funding system is not bound to citizenship. So any kind of artists, not only musicians, can get funding in Berlin. The only condition that you have to meet is that you have to work and live in Berlin.
0: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4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그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앙상블 엑스트락테는 동서양의 전통악기 즉흥 연주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2: 어떤 곡인지 조금 있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 물어봤는데.
0: 즉흥 연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3: The piece, the whole concert starts with an empty stage. Out of the emptiness, four singers, start the first piece. During this piece, Sören and Klaus come on stage.

0: 앙상블 엑스트락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산딥 바그와티는 전통음악이 새롭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으로 탈바꿈하며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번 즉흥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데 한국의 전통 악기가 이 팀의 주요 요소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Integrating Korean instruments for me was very natural because this is our sounds that I really like and really find very special and interesting. And also the, you know, this intensity in the music and this notion of being very intense and very precise, especially in the rhythm, which is very, you know, there's lots of emptiness, but then there's suddenly something. And I like that very much.
0: 베를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 많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험음악의 본고장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앙상블 엑스트락트는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전위적인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음악에 반영한다.

0: 세바스찬, 클라렌과 유홍은 대금을 통해 만났다.
1: Please come in.
2: Dress.
3: I'm not.
2: I know.
0: 2년 전 한국문화원 대금 장인전에서 세바스찬을 알게 됐다.
2: Yeah. Let's start. Mm-hmm.
0: 오선지가 아닌 국악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바스찬은 2년째 유홍에게 대금 레슨을 받고 있다.
2: Want to say if you make this small ornamentation, it should be more like
3: I must say I was very very lucky to meet Hong because he's such dedicated person and a great teacher actually a very can you say a severe teacher
0: Sebastian은 유럽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밀한 소리를 대금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매료된 그는 현미경 위에 음악을 얹어 확인하듯 세세하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대금을 위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2: (2014년도) 우리가 만나고선 대금 레슨을 받으면서도 대금 곡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바스찬 클라렌이 이제 저한테 그렇다고 당장 쓴 게 아니라 저한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악기를 불게 됐을 때 그래서 2016년에 결국은 곡이 나와서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어머니.
1: 아시안 아트 앙상블 공연을 하는 날. 공연장 라디엘 시스템 5는 건물도 무대도 활짝 열린 예술 공간. 이 현대음악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혁신, 새로운 형식과 장르 간의 만남을 아시안 아트 앙상블이 선보일 것이다.
2: 국악 관현악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여기서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떤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넓히려면 어디예요? 전 세계죠.
1: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관객들에게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어떤 소리로 들릴까?

0: fresh now, very tense.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1: Berlin에서 우리 국악은 지금 울림으로 팽창하고 있다.

해가 지는 프랑스 서쪽 해변. 저녁을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동양인 이정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검은고는 연주를 들려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검은고와 콘트라베이스. 이 연주팀의 이름은 만남. 두 나라 다른 악기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각자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0: 이 밤 사람과 음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음악과 음악이 만났다.
1: 프리즈 and it was a pure moment of of magic.
2: Donc c'est un vrai mélange de culture et ça nous a transporté.
3: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4: An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present to introduce them to Jeonju. And they really enjoyed.
3: Yeah.
0: 타임지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2013년 유럽연합 녹색 수도로 지정된 낭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낭트에 사는 지 10년, 무엇이 이정주를 이곳에 정착하게 했을까?
3: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낭트는 그냥 방문차 왔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어? 재밌네. 이런 다른 도시랑 좀 다르구나, 벌써.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 뭐 먹을 거니?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게 또 따뜻한 거예요.
0: 이정주가 들어서자 카페 안에 활기가 넘친다. 빡빡한 일정 중에 반갑게 만나는 이들과는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됐다.
3: 제 오빠야?
5: 아이고, 진짜 너무 손해 보고 있는 동. 이제 나가자.
3: 어. 4 décembre, ils vont partir. Parce que je vais jouer au bip, ça n'a rien.
6: Parce que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une femme joue d'un instrument aussi difficile, aussi compliqué, d'histoire de cet outil de djenju et de vouloir faire connaître la musique coréenne à ce public nantais. Et...

0: beaucoup Junju parce qu'elle nous a fait partager sa musique et je l'aime beaucoup pour sa maîtrise de l'instrument et son petit grain de folie.
1: 최연소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이수자였던 이정주는 1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전남 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했고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위해 전자 검은고를 개발했으며 한예종을 거쳐 2009년 낭트로 이주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정주의 연주를 본 사람들은 연주 공간을 내어주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했다. 라머신 드릴의 피에르 오르피스 대표도 그랬다. 작가 쥘 베르네 고향 낭트답게 공상과학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 이곳은 2007년 파리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 이 머신드릴 쪽이 그 배드를 고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 자체를 허물지 않고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활용된 이 장소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 지구로 지금 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검은고를 연주를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저도 이 검은고 옛 검은고의 소리를 가지고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이 검은고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1: 이정주는 검은고로 다양한 퓨전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봄 축제 공연을 본 피에르 대표는 프랑스 카우보이라 불리던 페데리코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3: 동 pour moi ça a été une découverte complète et c'est peut-être pour ça que j'ai été capable de proposer un artiste français et une artiste coréenne avec des instruments différents de jouer ensemble c'est parce que pour moi c'était une découverte c'est nouveau et tout est possible voilà quand on découvre quelque chose
1: 40살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오로지 연주만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예술가의 삶을 지원해주는 유럽 시스템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덕분이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낭트는 이정주에게 특별한 도시가 됐다.
4: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노르간만 먹으면 맛이 안 나.
1: 한의학을 공부하는 미라 보데즈는 2002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정주를 만났다. 그 후 이정주가 낭트로 오면서 둘은 의기투합해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5: 동네 사람들이랑 한국 문화를 먼저 알리려고 싶어서 하우스 파티를 조금 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서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1: 한국의 봄 축제는 프랑스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인데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교류이기에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의 봄은 이정주에게는 고국을 알리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입양된 미라 보데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봄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미라 보데즈 같은 한국 입양인이 또 있는데 그 역시 친어머니를 찾는 마음, 한국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

0: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me on the mirror, I am Korean physically. So it's a very great part of me. And in my heart, it was very important to make alliance in Korea to find again my profound nature.
1: Et moi, j'ai deux ou trois.
2: Deux. 이정주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연극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희로애락을 그리고 있다. 앉아서 하는 연주와 달리 움직이며 하는 연극은 활기차고 즐겁다. 게다가 어학 공부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3: Oui, il fait chaud.
4: Non, je ne le dis plus ça.
3: D'accord. L'autre jour, il fait chaud. Alors, on laisse la porte ouverte. Et les gens ne sont pas obligés de toquer à la porte avant d'entrer. Voilà, elle a quelque chose en elle. C'est-à-dire que j'en joue, elle donne tout. Elle donne l'émotion. Et c'est un tout, j'en joue. Et quand on lui fait dire des choses, des témoignages sur la parentalité et sur les différences de culture, comment, avec sa propre culture, comment elle dit les choses, mm-hmm. c'est très émouvant.
2: Arirang, arirang, arario. Arirang 고개를 넘어간다. 네 사람의 하모니는 우정을 타고 국경을 넘어 낭태의 밤을 울리고

0: 파티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에너지 넘치는 정주 곁에는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미라가 있다.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뒷받침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재밌게 아페리티브 만들어요.
0: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친구. 문화와 관습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Moi, ce qui m'a impressionné chez Dundu, c'est son instrument de musique qu'on n'a jamais, j'avais jamais vu. Et les sons et l'ambiance qu'elle en sort, ça m'a impressionné. Et autrement, c'est une bombe vivante, et moi aussi.
3: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보고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하는데 뭔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계속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0: 이정주는 1년치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거문고 연주자 겸 공연 기획자인 그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결성하기도 한다.
3: 오늘 공연은 그 문고고 그룹이거든요. 블루스 락 그룹이에요. 페데리코 펠리그레니 씨라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신 분하고 거문고 저하고 듀오예요.
0: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90년대 프랑스 인디 음악의 주축이 됐던 그룹 더 리틀 레비츠의 보컬 겸 작곡 담당이었다. 2006년부터 프렌치 카우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정주와 문고고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거문고를 거꾸로 한 재미있는 이름이다. 생 나자르 VIP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스 록이나 메탈 가수들이

0: 공연하는 곳.
1: 이제 빠지다가 아니 그래 오케이.
0: 연주자의 행복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 낭트의 이정주가 우리 국악의 흥을 울리고 알릴 것이다. 블루스 락과 검은 고의 만남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관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연주자에게는 신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인 팬들에게는 정주의 음악이 고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얼굴을 다듬고 마음을 다진다.
2: 떨리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까?
0: 오케이. 이제 즐기러 들어가 볼까? 카우보이와 전자 검은고의 만남은 우아하면서도 달콤하게 국악이면서도 펑크같이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통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됐다.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은 현대를 가로질러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거침없는 울림에 유럽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그들은 떠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뤄냈다. 이제 유럽에는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
3: 음악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힘을 더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 내 악기를 특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환영하죠.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들을 위촉하고.
5: 비우고 떠나라. 한국을 떠나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악기의 소중함, 그 소리가 훌륭함,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0: 귀한국 음악.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전부두새가 온다. 전부두새가 온다.
3: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2: 민동난 음인육 일른가.
1: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엄마야 누나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효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로

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혜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혜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모두 제가 온다. 저 모두 제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또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바닥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럭이 있으시면 블럭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정다웠던 시내 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그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부두새가 온다. 어? 저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만느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치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